목표는 큰 각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걸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한 주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 큰 목표가 있으시면 잠깐 목표에서 눈을 떼시고 오늘 하루의 한 걸음에 집중해 보자고요. 그 걸음 하나가 결국 목표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

네, 3일 POP의 믿음의 한걸음 첫 찬양 띄워드리면서 8월 14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들과 실시간을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와 격한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쓱 던져주시면, 쓱 받아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 걸음만 다가와주시면 열 걸음 다가가는 뿜뿜 라디오니까 항상 기억하시고 뿜뿜 두 글자부터 부담 없이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잠언 20장 24절 말씀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말씀 퀴즈로 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이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피디님 잘 다녀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어제 그 DJ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늘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DJ 건이가 어제 여수를 다녀왔어요. 예, 여수의 나라사랑축제, 우리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었던 2026 나라사랑축제, 우리 언일이 합창단의 뜨거운 무대를, 예,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여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수 무대의 그 사회를, 예,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사회를 보고 왔고, 정말로 뜨거운 그 우리 현장의 열기를, 예, 정말 느끼고 왔습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그런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그 수년간 갈고 닦았던 또 그런 훈련된 그 찬양들을 확 보여주는데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특한 거야.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기특해가지고, 예, 뒤에서 자꾸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거를, 예, 겨우겨우 참아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제 너튜브로 잘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우, 세상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큰아들이 알아보던데요 라고 김미영씨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0582님도 어제 영상 많이 보셨구나, 여러분들. 예, 너튜브 많이 보셨네요. 아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잘하셨고,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 뜨거운 감동, 오늘도 이어지니까, 오늘도 같은 시각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진행이 되는 나라사랑축제, 여러분들, 뜨거운 관심과 또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7시부터 중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도 중계가 되고요. 너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그 중계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손희숙이 권사님, 예, 그리고 뭐 이에리 씨, 또 허정인, 우리 허정인님은 그 현장에 계신 분 아니세요? 지금, 예,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 우리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예, 제가 멀찌감치해서 뵌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죠? 예, 멀찌감치해서 뵀어요. 예, 인사는 너무 멀어가지고 못 드렸는데, 예,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창원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대기실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 인사라도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계속 언제 가야지 하는데, 근데 당일에 저기 어제 리허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현장 상황이 너무 그래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직도 지금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는데, 어쨌든 우리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라겠고,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졌고, 멀리서라도 우리 응원하고 있는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장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 저녁 7시부터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에 출석 체크 미션이 몇 명이었죠? 200명이었어요. 200명. 우리 200명 목표 달성은 아직 안 됐거든요. 예,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해볼까? 예, 오늘은 해봐야지. 예, 오늘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 출석 체크 미션. 우리가 뜨거운 서머를 더 뜨거운 출첵의 열기로 이겨내보자. 요런 취지로 달려가 봤는데, 오늘 200, 사뿐하게, 예, 성공하고, 계속 쭉쭉 가야지. 예, 쭉쭉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200명 목표로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지금부터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뽀뽀 라디오 뜨겁게 뜨겁게 출석 체크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션 200명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요. 네, 이병욱 104명 봅니다. 그러지마. 자, 벌써 104명은 넘었습니다. 예. 104명 넘었어요. 자, 현재 110명. 자, 이제 90명 남았습니다. 3분 50번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뽐뿜 두 글자 어서서 남기시면 쌉.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0: 미션 마지막 찬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아우, 마지막 찬양 왜 짧냐? 3분이야, 3분.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3분 동안 과연 200명 목표 달성 성공할 수 있을지.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망설이실 시간이 없어요. 어서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1: 여호와께 찬양하라. 아멘.

자, 남은 시간은 1분 50초.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아직 50분 남았어요. 50분. 자, 3분 50분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뽐뽐 두 글자. 자, 오늘 서머 스페셜 마지막이에요. 개운하게 마무리해야지.

0: 자, 남은 시간은 1분. 장문 50원, 샵콩도 8에 뿜뿜 두 글자. 자, 이제 망설이실 시간이 없어요.
1: 모지도 따지지도 말고
0: 일단 던져.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이날의 우리 즐거이 부르세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남은 시간에 아, 지금 마음이 너무 투영됐나 봐요. 예, 10초 남았는데 10분 10분 정도 더 하고 싶었나 봐. 예, 너무 내 마음이 드러났네. 아, 여러분들은 투명한 남자 대세건이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8월 1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LIVE 라이브로 예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자, 김호명 씨, 건디님, 근데 요즘 출석 미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 350만 청취자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0개 문자 이거는 이게 무리라고 하면 예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떡해. 예 DJ가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뿜뿜 라디오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이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우리 뜨거운 출첵의 열기로 다 완전히 날려버리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던 여름 기간 내내 시작되었던 함께 했었던 우리 출석 체크 미션 우리가 시작을 얼마부터 했죠? 예, 50부터 했나요? 50은 조금 그 너무 에피타이저고. 자, 그래서 100명, 뭐 130명, 150명, 180명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0명. 네,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주초에 200 찍고 오늘 정도 250 정도로 가는 거였는데 잘 안 됐어요. 예, 계획대로 잘 안 됐고 첫 단추가 너무 심하게 틀어지는 바람에 어찌됐든 오늘 그 200 깔끔하다. 깔끔해서 마지막에 깔끔하게 200 과연 성공이 됐을 것인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 이제 그 결과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실 그 결과 이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성공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때요?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예 보시더라고요.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 안 될 듯 승기 오늘 104명 될 듯 이병욱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그 결과를 공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극동방송 뽐뽐 라디오의 뜨거운 여름 함께했던 출석 체크 미션 과연 대미를 장식할 목표 200명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결과는 바로 이게 웬일이야. 201명 성공. 아, 턱걸이로 성공을 해서 201명. 아. 할렐루야. 예. 자, 201명.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막판에 약간 좀 끌었거든요. 예, 끌었는데. 쭉쭉 짜내서 201명으로 예, 성공이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아 개운하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개운하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서로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로 예, 수고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았고 자 다음주 300명이에요 아시겠죠? 300명 왜? 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예, 출석 체크 미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여름만 뭐 저렇게 하고 끝낼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쭉쭉 가야지. 우리 저기 시카고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예,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라디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신나게 교제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이어갑니다. 축하사절단의 무대입니다. 02년 라이브 월십이 찬양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주님께서
1: 자 너무나도 반가운 문자가 도착을 했네요. 우리를 뭄바이 바이바이야. 우리 뭄바이에서 인도 뭄바이에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김유진. 자 지금 인도는 5시래요 세상에 새벽 5시에 우리 품품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딱 맞는 텐션.

0: 뜨거운 여름 짠나고 있어요. 나도 여름 잘 알고 있어. 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세스 극동 방송 So more.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역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네, 8월 14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서머 스페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LIVE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30분이네요. 아, 딱 좋은 예 그런 예 시간이죠. 9시 30분. 네. 뭐가 좋아요라고 묻지 마세요. 예, 뿜뿜 라디오 듣기 딱 좋은 시간이니까 아시겠어요? 너무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면 예 DJ가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 오늘 그 여러분들 그 많이 보셨구나. 예, 어제 나라사랑 축제 얘기를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계세요. 예,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예 전해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진을 마구 보내주시어요. 예, 그 캡처를 하셔가지고 예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순간 포착된 디스의 표정이 저러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도 죽상은 아니네요.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생글생글 웃고 있을 때 이렇게 또 캡처를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이 잔뜩 담긴 것 같아. 그죠? 애정이 잔뜩 담긴 그런 캡처 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0258님 어제 여수에서의 모습 너무 멋졌습니다. 상상한 인물과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예, 그 상상한 모습 지난번에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칥 전에 저희가 성경낭독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그 방송사로 많이 오시는데 그때 오셨던 분도 그러셨어요. 예, 상상 내가 그리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셔가지고 예, 또 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예, 사과를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드렸었는데 오늘 0258님께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당신의 상상과 많이 달라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더 더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이병호 제대로 놀려주네. 예, 2026 요거 발음을 얘기하시면서 크크르크크크크 푸헤헤헤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그 저기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게 그 나라사랑 축제의 사회자를 이제 두 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더블 MC를 보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분은 한국말을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데 어쨌든 그 우리 같이 제 사회를 본 우리 대구 극동방송의 우리 이서연 아나운서, 예, 우리 이서연 아나운서가 영어를 너무 멋있어. 예,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다. 예, 영어는 그대가 다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다 했는데 그래도 예, 그래도 너도 저기 한 문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예, 주최 측의 이 얘기가 예, 전달이 돼가지고. 급하게 하나를 밀어 넣어 주셨어요. 예. 너무 떨렸어. 너무 떨려가지고, 예. 이거를. 저희 뿜뿜 라디오는 우리 그 가족들은 아시잖아요. DJ는 단어 정도로 이렇게, 예, 구사하는 거. 길어지면 약간 많이 덜컹거리는 거 알고 계신데. 예, 어떻게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예. Welcome to the 2026 FABC Korea Children's Choir Patriotic Concert here in Yeosu. 아우, 이렇게. 연습한 것 같지. 예. 그냥 자연스럽지는 않잖아. 예, 자연스럽지는 않고. 연습 잔뜩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후루룩, 예, 마시고, 예. 고 한 문장 틀리면, 네, 진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예, 필사적으로 연습을 하고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걸 또 콕 집어주네 이병호. 예,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우리 그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이 그 너튜브 이렇게 많이 보실 줄 몰랐네. 예, 그래요. 얘기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또 어떤 문자들이 있나요?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약간 좀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챙겨드리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뿜뿜 라디오가 많이 많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뭄바이에서 우리 김유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세요? 괜찮습니까? 우리 뭄바이 바이바이야는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예, 그건 날씨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40도였어요. 예, 40도. 예. 40도가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40도. 근데 인도도 꽤나 더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우리 국가적으로 한번 배틀 한번 해보죠. 기온 배틀. 예, 신청합니다. 저희 41도 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도 쪽 상황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오셨습니까? 강병민 씨, 100만 년 만에 뛰었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요즘 뭐 뛰는 게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뛰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 통해서 뭐 러닝을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 달릴 때 러너스 그 하여간 뭐 저기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 호르몬이

0: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 그래서 막 그 생각보다 좀 잘 뛰어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 날 예, 무릎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살살. 아, 제발 좀 살살 좀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살살 뛰시면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나도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았어. 예, 예,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예. 너무 신나가지고 망아지처럼 뛰다가 예. 무릎을 잃어버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러너스 하이. 맞아요. 러너스 하이.
1: 내 진정 사모하는
0: 아, 이거 함께 만들어가는 레디오입니다. 러너스 하이.

0: 또다.
1: 공병훈 씨, 러너스 하이는 초심자에게는 안 나와요. 아니요, 그 우리만의 하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만의 하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너무 작고 귀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는 그게 있어요.

0: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뿜뿜 라디오 8월 14일 금요일 9시 40분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크룩스가 찬양하네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네.
1: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0: 자, 권용건 오랜만에 입장하시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이병섭 입장.
1: 줄을 끌어 깊은데
0: 최병화 6609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하루 한 구절의 말씀

할렐루야. 크룩스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 들었던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죠. 자, 뿜뿜 라디오 8월 1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44분. 이거 봐. 뿜뿜 라디오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44분. 시간이 이렇게 잘 가네.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 예, 육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뿜뿜 라디오가 거의 뭐 필수템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한다든가, 우리 다음 세대 분들께서 이제 집안에 거하시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세요. 예, 굉장히 깊어지십니다. 이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 하시면 뿜뿜 라디오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 육아하시면서 뿜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고, 두 시간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봐, 이거 봐. 최병화스 방학이라서 애들 챙기느라 힘든데 방송으로 기운이 뿜뿜 솟아납니다. 라고. 이거 봐, 이거 봐. 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병조스 찬양으로 쓴나게 시작합니다. 뿜뿜 최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화스 오늘 생방송인가요? 생방이에요. 엘라이브 살아있는 방송으로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권경화띠. 피디님 어저께 수고하시고 오늘 또 새벽 출근에 마음이 아프네요. 피곤함을 가리려고 텐션 올리시는 모습이 유유. 오늘은 녹음으로 가셔도 되는데 유유. 네. 참, 이거 보세요. 예, 피곤함을 가리려고 텐션을 올리시려는 그 모습. 아, 참. 네, 예, 아닙니다. 예, 아니고 예, 하나도 안 피곤하고. 쓰임 받아서 뭐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 뭐 피곤한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 음악 주세요.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드세에게는 최고의 자양강장제다. 예, 진짜로. 예, You are my 자양강장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 자양강장제 영어를 어떻게 해요? 예. 컨디셔너?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는 거지. 예.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도 함께해요. 재밌을 거예요. 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엄청난 이 사건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으니까 사실은 이 승리에 도취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밤새도록 축하하고 축복하고 잔치를 벌여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성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누가 봐도 약한 성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정도면 아이성은 이 뭐 상대가 안 되는 성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2, 3천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는 2, 3천만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은 물론이고 36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이때의 백성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물 먹듯이 녹아내려서 우수수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실제로 2, 3천명만 올라가도 정복되는 성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갈 때에 혹시 무기를 챙겨가지 않았는가? 갈 때에 뭐 투구를 안 쓰고 가서 전부 다 머리가 꿰뚫렸는가? 갑옷을 안 입고 가서 문제가 생겼는가? 갈 때에 먹을 것을 안 들고 가서 배가 고파서 그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 준비해서 정예 군들이 2, 3천명 올라갔는데 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즉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수가 있고 이 작은 문제로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성 전투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줘요. 벌도 받아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0: 아이고 큰일 났다 안 해야 되겠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이스라엘이 전부 다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살려주이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자꾸 골마지고 문제가 더 극심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전쟁들을 승리하게 다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곳에 다시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 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변화가 절대로 없습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한 것이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죄를 다시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팟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끊어내는 순결함을 입게 하소서. 세상의 불의와 음란 탐욕이 하나님 말씀으로 소멸하여 오직 의와 평강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진하고 확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모든 교단, 교파, 기독교 기관과 단체가 갈등과 분열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도가 멈추고 교회 성장이 답보 상태를 넘어 쇠퇴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께서 친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타고난 전문성으로 빛을 발하되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직업윤리를 지켜내게 하소서.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전쟁, 강진, 내전으로 슬픔에 잠긴 열방의 아픔을 보듬게 하소서. 우리의 섬김이 오병이어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국립합창단의 무대에 함께 만나봤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8월 14일 금요일 아침 2부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도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립니다. FM 98.1MHz, 센서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참여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함께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증승기스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청취자 하나하나 챙기는 건 근디밖에 없어요. 타 방송사 갔다가 홀대받고 나 완전 상처받았잖아. 딴 데를 갔었구나. 예, 우리 증승기가 다른 방송사를 어떤 뭐 다른 우리 다른 극동 방송도 아니고 아예 다른 방송사를 갔어. 오, 이렇게 또 알았네. 그래요. 뭐 우리 지금 현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방송이 있으니까 예 뭐 하면서 가보세요. 예 가보시고 예 가보시고 또 오셔야지 뭐 예 어떻게 이렇게 예, 사람이 되게 안 가본 곳에, 안 해본 곳에 대한 어떤 그, 또 미련이 있거든. 예, 미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 저기도 한번 쓱,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 예, 가보세요. 예, 가보시고, 홀대 받고, 예, 홀대 받지, 아니, 그건 죄송합니다. 예, 그건 아니고, 홀대 받지 마시고, 이게 어디 가가지고, 우리 소중한 그 뿜뿜 라디오 가족이 막 딴 데 가가지고 막 홀대 받고 이러면 DJ 나 진짜, 난 너무 마음 아파. 예,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그렇게 해야지. 예. 가지 마요. 네, 잘해줄게. 예, DJ가

할 테니까 가지 마시고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은혜띠 2부도 입장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김상건님도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538님 입장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 방학이라 열심히 놀러 다니는 중입니다. 전에는 늘 운동만 했던 아이였어서 방학이면 전국을 다니며 경기하기 바빴는데 운동을 그만둔 올해 방학은 지금까지의 방학과는 다르게 여유롭고 보통의 아이들처럼 시간이 많아진 평범한 방학이었어요. 엄마도 아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팬인 아이 덕분에 이 더운 날에 열심히 대구 다녔고요. 어제는 성심당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당일치기로 다녀왔고요. 오, 세상에. 지금은 부산으로 갑니다. 야,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아, 근데 얼마나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였으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이게 장거리 운전이나 뭐 이동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 아이와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 행복이 막 묻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아이는요,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는, 기뻐하는 아이가 됐고요. 저는 아이 덕분에 1:1 양육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5538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듣고 교회를 출석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아이까지 함께 이제 하고 또 아이도 또 어머니도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자 또 감사가 되는 이 모든 그 시간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너무 축하드리고 잘하고 있어, 예, 잘하고 있어. 아주 그냥 너무 예, 기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남은 방학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김병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방송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야, 울트도산에서. 예, 고맙습니다. 어제 나라사랑축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피디님의 멀쩡한 말투에 피디님의 멀쩡한 말투의 사회에 놀란 무대였습니다. 피디님 아닌 줄 알았어요. 딸이랑 한참 웃었네요. 즐거운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고맙고요. 우리 울트도산에서 우리 또 뿜뿜 가족이었구나.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어쨌든 보시면서, 이렇게 또,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또 그런 식으로라도, 예, 조금 이렇게 자그마한 웃음을 드릴 수 있었다면, DJ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저기, 멀쩡한 얘기를 해도, 웃음을 드리는, 진정한 희극인으로, 예, 진짜 희극인으로 이제 지금 예 거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희극인실에 이제 회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연락 주지 마세요. 예, 연락 주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한국 아나운서 협회 지금 회비 내고 있다고 지금 PD 협회도 회비 내고 있고 지금 희극인까지 낼 그거 없어요. 예.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변의실 곡과 The Light Worship의 찬양 함께 달려갑니다. 오늘 서머 스페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예, 신청 찬양 신청해야겠다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신청 찬양 많이 올려주십시오. 듣고 싶으신 찬양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얼른 남기시기 바라겠어요.

0: 뿜뿜라디오 매일 오전 건디 덕분에 미소를 안 감고 있어요.
1: 내게 성령이
0: 막 장주영 씨.
2: 내게 성령이
0: 너무 배고파도 미소까지 까먹지 마요.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뽐뽐 은유의 콜센터 따릉따릉. 아이 따릉따릉 정도는 좀 효과음 좀 주세요 좀. 예, 이거까지 다 육성으로 하래. 아이 지금 희극인 협회에서 공로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이병섬 씨가. 근데 공로상을 왜 받아요 제가? 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뜨거운 여름, 여름의 막바지로 또 향.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DJ가 직접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 은혜의 콜센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싶은 DJ의 육성으로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곡 제목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J가 알면 불러드릴게요. 아시겠죠? 모를 수도 있어. 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 곡들은 한 곡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라도 예 불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의 그 신청 찬양들을 쭉 봤어요. 아, 근데 아는 곡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시간은 그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고 싶은 그 음원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해도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예. 아니, 그런 코너니까. 그런 코너예요. 그래서 요 코너 시간에 올라오는 곡들은 제가 음원으로 안 들려드리고 여러 제 육성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육성으로 신청은 안 했는데요. 예. 그건 상관없어요. 예. 일단 신청 들어온 거는 다 불러야 되는 것이 DJ의 책무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리면서 우리 5538님 오늘 그 저기 아드님과 여기저기 평범한 방학을 보내고 계신다는 우리 5538님 매일 듣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너는 꽃이야. 그 찬양 매일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지. 예.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잠깐만요. 예, 가사가

여기까지 만나봅니다. 예, 하다 보면 이렇게 좀 흥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 조금 더 진도를 빼고 있다라는 거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벽 이슬 같은 이거는 빰빰빰.

아야. 아, 오늘 좋네. 예, 오늘 약간 그 선곡이 좋다, 여러분들이. 자, 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예, 요게 그 찬송가였죠? 십자, 십자.

예, 그냥 예. 오늘 약간 조금 목 상태가 예, 그렇게 써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약간 꾀꼬리 같은데 오늘은 약간 꼬리 쪽에 가깝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온 땅이여 주를 찬양? 그 저기 옹기장이의 찬양이었나요? 예. 온 땅의 주의 영광이 그거 맞나요? 네. 아니네요. 예, 아니네. 아니네요. 예, 잘 모르는 찬양이어서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알아볼게요. 예, 더 알아볼게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불러드렸었던 것 같은데?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잠시만요. 지금 찾아볼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아, 이거 해도 또 까먹어. 예. 아, 조정훈님의 찬양이잖아요. 그죠? 예. 나...

저녁이었습니다. 네. 마라나타. 아, 우리 소향님의 아, 마라나타. 예, 좋습니다. 오늘 뭐, 예, 오늘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서머 스페셜로 이제 그 파일럿으로 그 출발한 프로그램이기 코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하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될 수도 있습니다. 마마마마마 자 가볼게요. 마

아, 쓰러지. 향기증. 아, 어지러워. 마라나타, 예,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 야, 이런 거는, 예, 이런 거는 조금, 예,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찬양이 있나요? 예.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예, 이게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됐었죠? 예,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거 좀 어려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죠? 그,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조금 예, 요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맞나요? 예. 아, 이거 잘 모르겠네요. 예. 어디서부터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사를 지금 잘 못 찾고 있는데. 자, 일단 나중에 또 예,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찬양? 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숲! 아, 주님의 숲! 요것도 너무 좋은 찬양이죠. 주님의 숲, 예, 사랑 이야기의 곡이었죠. 예, 어느 날, 이렇게 불러야 돼. 어느 날,

여기까지 만나봅니다. 예. 아, 주님의 숲의 이 찬양은, 아, 진짜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학창시절에, 그, 제 학창시절에, 그, 우리 교회마다, 당시 그 밴드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밴드.

예, 저기 붙이는 밴드 말고 예, 찬양하는 밴드 있잖아요. 찬양 밴드. 그래서 그 밴드 곡 중에 딱 이게 또 좋은 곡이 요거였거든요. 주님의 수. 예, 요거 가지고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 아 유은성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맞죠? 예.

여기까지였고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인데?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뭐였죠? 이게 제목은 아니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아닌가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아, 주예수나의 산소망. 예. 그래도 지금 예, 가사를 지금 잘 모릅니다. 예. 영어 찬양해 주세요. 아, 역시나 이병욱 씨였군요. 이병욱. 아, 나 놀리려고. DJ 보내려고. 예, DJ 보내려고. 예, 영어 찬양. 그 영어 찬양 저번에 우리 정수아 씨께서 그 보내주신 신청 찬양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뭐였죠? 예, 나의 모습, 나의 소유였나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영어였나? 맞나요? 아니네,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가 그 나라사랑 축제 때 우리 어린이들의 이 무대가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제 못 보신 분들은 꼭 오늘 저녁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와 함께 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가 탁 나오는데 아 너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꼭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랄 신청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미랄도, 예, 너무 좋은 찬양이죠. 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죠? 예, 아,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합니다. 오늘이 약간 그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뭐 뜨거운 성원이 없으면 요 은혜의 콜센터는 오늘로 폐지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야, 요거 또 좋죠. 예.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예,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있죠. 그죠?

주님을 찬양해요. 맞나 봅니다. 자, 이런 곡들, 옛날 곡들도 예 많이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실로암. 아, 실로암도 예, 실로암. 그렇죠. 실로암 또 실로암 안 불렀었네 우리. 예, 실로암을 안 부를 수가 없지. 예, 5, 6, 5, 6.

여기 불렀었네. 불렀었네. 부르고 나니까 기억이 나네. 예,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예, 보내주신 찬양들 한 소절 한 소절 한번 만나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완곡, 예, 오늘의 완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완곡 이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몇몇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몇몇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요청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예, 불러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 찬양, 요거 그 부를 때에 여러분들 같이 좀 예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J 혼자만 너무 내버려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약간 조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Say luck, luck. 예, 에코 조금 더 주시고, 예, 세, 좋아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가사를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주나목의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어느새 벌써 예 끝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라사랑축제 2026 나라사랑축제가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중계로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참여 그리고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보시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뜨거운 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 음원 띄워드리며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 MHz
4: 진주 FM 92.5 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하루의 마무리로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감사로 지난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적다 보면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순종하게 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순간을 감사로 살게 함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경남 광염교회 전광섭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사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더위 잘 이겨내셨죠?
0: 네. 이 더위가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서.
1: 그래요. 오늘 사실 말복일에서 예년 같으면 제일 더운
0: 그러니까요.
1: 일기 중에 하나일 텐데 워낙 그 중간에 높은 온도에서 네. 견뎌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더위가 시원하게 느낄 정도로
0: 그러니까요.
1: 참 좋은 계절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농담 삼아 주변 분들이 와, 40도를 견뎠더니 35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1: 그렇죠.
0: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모든 면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를 통해서 또 밝은 면을 찾아가는 그런 삶의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밝은 면을 찾아가는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기상 말복이고 가장 더운 날씨라고 우리의 많은 선조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워낙 더운 시기를 보내면서 잘 견뎌내었기에 이 말복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0: 아멘.
1: 39도 40도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했던 주여. 것처럼 지금의 시기 가운데서도

0: 가뭄이 심하고 아직은 더위가 끝나지 않은 계절이라 할지라도 이 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오히려
1: 주여.
0: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기에
1: 아멘.
0: 하나님이 기도로 이겨내는 가운데 응답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감사로 채워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결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1: 아멘.
0: 삶의 좌우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체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1: 주여.
0: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하나님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1: 주여.
0: 여자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후일에 돌이켜 볼 때에 내 인생의 진주를 만드는 가장 귀한 고통의
1: 주여.
0: 시간이었으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극동방송의 모든 애청자들과 기도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진행하시는 사모님, 담당하시는 PD님, 하나님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모든 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시간들만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요, 감사 위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성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928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편이 큐티를 시작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곧 아직 믿지 않는 친정어머니와 여행을 가는데요.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제가 성령님을 의뢰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첫 번째 기도 제목 참 좋은 소식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두
0: 네.
1: 번째 신정 어머니가 여행 가는 것도 참 좋은 일 같고
0: 네.
1: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아마 다 긍정적인 기도 제목이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281님 남편이 큐티를 시작하는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또 매일 시간 매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 남편의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0: 주여.
1: 말씀의 만나를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결정과 기도와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여. 맡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한 가정의 가장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결단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친정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은 가운데사오니 이 여행하는 동안 따님의 주여. 간절한 섬김과 또 여행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려질 때에 그 어머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의 친정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여행이 일생 동안 천국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여행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쵸.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상황에 맞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적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친정어머니 배슬레님이 어제 검사 결과 림프암 3기와 골수암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적혈구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항암 치료도 할 수 없고 병원에서는 앞으로의 삶이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집에 불상을 모시고 절에 나가시는 어머니를 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하고 26년 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 때문인지 어머니는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도 자꾸 눈물이 나는데요. 친정어머니가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며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약 두 달간의 조직검사의 결과라고 하시네요.
1: 따님의 마음.

0: 마음이 그 진실된 마음이 구구절절히 네, 기도 제목 그렇습니다. 속에 다 담겨져 있고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요즘 죽음을 이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보면서 네, 암을 통해서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죽음과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든 뇌경색이든 네,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거든요.
1: 그런데
0: 두 죽음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특별히 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한부라고 하는 결정이 지어지면은 나머지는 그 기간은 준비할 수 있는
1: 그렇죠,
0: 기간이
1: 네네,
0: 가족들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 그 죽음도 참 의미 있고 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3개월이라 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1: 그러네요.
0: 근데 네, 따님 입장에 보면은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기간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1: 네,
0: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마 좋은 결과가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1: 아멘.
0: 우리 중보기도 팀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 주님.
0: 7087님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문자 앞에서 담대할 수도 담담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군다나 아버지 함 친정 어머니에 대한 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선고 또 남은 기간의 선고가 병원으로부터 주어졌사온데 그건 병원의 선고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연장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림프암 3기와 아직은 혈액골수암 전단계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가정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어머니 배순예님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병원에서는 3개월이라는 시한부를 선고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는 이 3개월이 짧지만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기도와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3개월 동안 따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머니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아들을 문제 보낸 아픔이 있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님 본인의 죽음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배순례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따님의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 나도 예수 믿고 딸이 갈 수 있는 딸이 가는 천국에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44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성남 영도교회 기도원 청년부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파송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청년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그 땅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과 함께 하셔서 제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부가 복된 공동체요 교회를 이끌어갈 보석 같은 청년들로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8월 달에 은혜 접할 수 있는 청년부 수련회
1: 네,
0: 단계 선교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 이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런 것을
1: 그렇습니다.
0: 계속 프로그램을
1: 네,
0: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되어지고 성남 영도교회 청년부가 성경의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가는
1: 아멘.
0: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420님 성남 영도교회 기도원 청년부가 하나님의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8월 달이면은 한국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국내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청년들의 모습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영도 성남 영도교회 기도원 선교부가 가는 곳마다 청년 기도원의 역사처럼 그 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우상의 정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 땅의 악한

0: 은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새벽 일설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청년들의 기도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예, 다음 기도는요,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0764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제가 지금 사춘기인데요. 요즘 엄마랑 많이 싸워요. 엄마와 다투지 않고 서로 잘 이해하며 지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사춘기 시간을 주님 안에서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기도 제목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0: 네, 네. 참 이쁘네요.
1: 네.
0: 저도 그 전에 부목 시절에
1: 네.
0: 중등부, 고등부를 담당할 때가 있어서 한 네, 6년간에 네. 다 사춘기잖아요.
1: 그렇죠. 네.
0: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1: 맞습니다.
0: 어떤 상황을 만날지.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하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1: 네.
0: 교회 내에 찬양팀들을 만들고 보컬팀들을 만들어서
1: 네.
0: 모르면 시작하면 모르는 아이들은 강사를 붙여서라도 아이들을 훈련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그걸 하는 동안에 아이들의 사춘기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더라고요.
1: 네.
0: 엄마와 좋은 관계로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1: 네.
0: 이 분의 마음이 그렇다면은 방향을 다른 데로 좀 돌려서 그 일에 사춘기를 좀 집중해서 보내다 보면은 언제 사춘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마하고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풋풋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1: 그렇죠.
0: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엄마와 자주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제는 엄마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본인이 사춘기 시절임을 인식하고
1: 주여.
0: 엄마와 자주 싸우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아이의 방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이켜 하여 주셔서
1: 아멘.
0: 그 일에 내가 겪는 이 사춘기의 시절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젊은 시기의 역동적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1: 주여.
0: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1: 아멘.
0: 후일에 하나님의 심령이 후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나는 이 시기에 이런 모습으로 극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 끓이를 만들어내는 시간으로만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돌이켜보면 우리 아동기 때랑 청소년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참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럼요.
1: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수련회에 가서 저기에 있는 저 오빠랑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0: 네.
1: 8년 뒤에 그 오빠랑 결혼을 했어요.
0: 그러셨군요.
1: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오빠인데요.
0: 네.
1: 우리 0764님께서도 또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들음으로써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듣고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네, 계속해서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편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1년 동안 치료 과정을 지나며 남편도 저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남편이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1: 부부 사이도 1997님의 이 기도 제목을 쭉 읽다 보면은 참 친밀감이 있는 부부다 생각이 돼요.
0: 그러네요. 네.
1: 근데 부부도 대면대면한 부부가 있고
0: 네.
1: 부부도 그냥 남보듯이 보는 부부들인데,
0: 네.
1: 그래도 이렇게 투병 중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은 남편이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0: 아멘.
1: 췌장암 참 힘든 암이기도 한데, 근데 또못 고칠 암은 아니니까.
0: 맞습니다. 아멘.
1: 잘 치료하고 치료에만 집중하면은 요즘은 워낙 의술대로 좋아서
0: 네.
1: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77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왔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계시는 남편, 그동안 모든 치료의 과정이 지나가면서 남편도 아내 되시는 분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항암과 방사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런 과정의 번갈아 계속 진행될 터인데 몸도 약하여지고 마음도 약하여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0: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남편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어져서 남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의술도 많이 좋아졌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몸고칠 병이 없사오니,
0: 아멘.
1: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이 아내의 간절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남편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그 모든 암세포들이 몸 안에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0: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1: 아멘.
0: 두 내 분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며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며 이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시기를 극복해 나가며 주와 동행하며 복된 걸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라는 능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예, 454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제가 늘 영혼 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그리고 학습지 교사로서 회원이 늘어나고 교회 영화부 교사의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연로한 친정 부모님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0: 축하드립니다. 네. 귀한 날이네요. 그런데 네. 본인에 대한 굉장히 자긍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하시는 일마다 아마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아, 네.
0: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 생명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땅에 살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오늘 아버지 하나님 4540님 아버지 하나님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 주여.
0: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교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충실감도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회원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영화부 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모든 일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하나님 영의 교사로서 또 육의 교사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학습지를 통하여서 지식이 더 함량하며 선생님의 인격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화부 교사로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뇨병으로 하나님의 신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주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 향한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속에 보여진 그 따뜻한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딸이 함께 믿는 그 천국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예, 67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박 2일로 3대가 모이는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 모이는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자라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지만 모일 때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모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기를 바라며 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예, 부러운 가족인 것
0: 그럼요.
1: 같아요. 네.
0: 한 사람 명이 모이고 3대가 모이고 많이 모이고요.
1: 네. 참
0: 요즘 이런 가족 모임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요즘 다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얼마 전에
1: 네.
0: 제 친구 하나가 가족 모임이 있대요.
1: 네, 네.
0: 근데 안 믿는 가족이 많아서
1: 네.
0: 제 친구 목사가 주도를 다 해야 된대요.
1: 네.
0: 근데 원래는 강원도 이렇게 설악산 쪽에 숙소가 필요한데 갑자기 전화와가 저 목사 어디 숙소 좀 좋은데 구할 데 없어.
1: 아,
0: 왜
1: 네.
0: 가족 가야 되는데
1: 네.
0: 좀 이렇게 좋은데 가서 하고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아이고 그런 일 같으면 도와주지. 그래서 마침 그 속초에 그 호텔에 아는 사장님이 잘 아는
1: 네.
0: 분이라서
1: 네.
0: 연락했더니 흔쾌히
1: 네.
0: 좋은 조건을 줬더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거짓말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도 그런 분이
1: 그러네요.
0: 계셔서 너무
1: 네,
0: 감사해요.
1: 부럽습니다. 네.
0: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6789님 1박 2일로 3대가 모이는 가족 모임이 약 한 30명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대가족이 모여서 여러 모임을 가지고 있어 온데 그 중에는

0: 있는 가정도 있고 믿다 낙심한 가정도 있고 믿지 않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도하시는 분이 다 믿음의 사람이길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혈육의 관계로 모인 이 모임이지만은 영적인 관계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가족 모임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숙소, 좋은 환경, 좋은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에 준비하고 기획하는 귀한 심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예, 927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나라사랑 축제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있었고 오늘은 익산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러분 응원할게요. 저는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3살 된 쌍둥이 할머니입니다. 우리 쌍둥이들도 합창단원이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합창단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0: 나라사랑 그 축제가 예비 단원들을 마저 모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네. 네.
0: 여기도 보면 할머니께서 예비 단원들을 지금 놓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1: 네.
0: 집도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1: 아, 네.
0: 손녀들을 놓고 아이들이 크면 보내겠다고 그러고
1: 네.
0: 있습니다.
1: 아, 네.
0: 아마 나라사랑 축제의 영향력도 크고 또 그런 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함께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 주관으로 하는 나라사랑 축제가 어제 여수에서 또 오늘은 익산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사운데 하나님의 각 지역 방송사마다 연합해서 하는 이 모든 합창단 그리고 전국 어린이 합창단들이 함께 그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700여 명에 모이는 각 지사별 우리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그 일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지역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1: 아멘.
0: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1: 아멘.
0: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장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비 단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창단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크게 팽창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합창단원으로 찬양하며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9278님의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귀한 쌍둥이들이 앞으로 예비 단원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후일에 하나님의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를 위해서 어제도 우리 장국극동방송의 직원들이 가서 늦게까지 봉사하고 밤 12시에 귀가하여 싸운데 그 수고가 뜨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장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경남 광염교회 전광섭 목사님이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또 소망의 교회, 소망의 기도에 또 감사교회 윤현수 사모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 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 1절 이하를 본문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요시아 왕과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원리와 내용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거울, 즉 본보기가 되어 좋은 일들은 그 원리를 따라 행함으로 복이 되며 또 나쁜 내용들은 따라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왕들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살아내므로 복을 받고 그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왕과 백성들은 고난과 벌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였던 왕들이 행한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보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또 하나는 절기를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왕과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며 기꺼이 절거하면서 동참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원리와 내용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해낸다면 구약시대에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성전 중심적 삶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온 의자에 성경책 굴러다니고 방석 돌아다니고 주보지 등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집이 이렇다면 이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정리하고 정돈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계속하여 둔다? 이상한 교인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와서 그 자리에 다시 앉을지라도 기도하신 후에 방석은 제자리에, 성경책은 제 위치에,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 먼저 치우는 성도는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40년 이상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자 하신다면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 오시어 해둔 것을 보시면서 딱 목사 성격대로 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주의 성전은 가장 아름답게 묘사해 두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그리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 목사 개인의 취향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장절 외에 유월절, 맥추절 이러한 절기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이루어진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어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는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 말씀드리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죄인이 죄의 사함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이겠습니까?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 계시록에 어떤 신비한 것, 이상한 것, 이러한 것을 해석하여 설명하려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대단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전체 맥락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 이 어마어마한 곳에, 이 놀라운 곳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절대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즉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로 언제나 기념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중심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0: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었던 것 우리 역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중심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복된 청취자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8월 14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내일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인간의 욕심과 이념의 장벽을 화해의 복음으로 허물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가자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오는 16일 주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을 주제로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리고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7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남북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광복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서로를 배제하고 정죄할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유가 돼야 한다며 광복 81주년이 생명을 살리는 목회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또한 평화정착과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가 사흘 동안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예성 부흥사회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안양성결대학교에서 제43차 전국교회 교육자 및 평신도 초청 여름 산상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성결, 다시 부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부흥사회 이상문 총재는 이번 성회가 인간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한다며 지친 사역자는 새 힘을 얻고 갈급한 심령은 은혜로 채워져 예성총회가 교계와 열방의 부흥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 700여 명이 모인 2026 코스타 월드 인 부산 코스타 집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8월 무더위를 뚫고 모여든 청년들은 사흘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음악 프로듀서 최영호 PD는 대중음악 현장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신앙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최 PD는 인간적인 계획과 성공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발견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동대학교 김재효 교수는 인공지능이 즉각적인 답을 내놓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점으로 삼고

0: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 좌표와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팀룩 워십의 인도로 700여 명의 청년이 일어선 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고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세상이 정해준 정답을 마치느라 지쳐 있었는데 실패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폭염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문을 두드리며 먹거리와 안부를 함께 전하는 교회의 돌봄 사역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나누리 푸드뱅크는 지난 11일에도 가능로 일대를 돌며 주민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상자에는 라면과 된장, 고추장 같은 식자재부터 신선식품까지 담겼습니다. 지난 2015년 은평교회 갑시다 교회 이성모 목사가 설립한 나누리 푸드뱅크는 한 달에 500여 가정에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품은 경기도 광역 푸드뱅크와 인근 빵집, 떡집 등에서 기부받으며 당뇨를 앓는 이들에게는 단 음식을 빼는 등 가정별로 품목을 달리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어제 전남 여수에서 열린 데 이어 오늘 저녁 전북 익산에서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는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연합해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문화 공연입니다. 어제 후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축제는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광복 81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나라 사랑의 마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로 공연 실황은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생중계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상남도 오늘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 뉴스 이희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은 승진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SNS를 보면 다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오늘은 정체기에 빠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0: 현수야, 일어나 안나. 아이고, 니 또 밤새기가. 니 공부도 좀 정도껏 해라.
1: 네, 알아서 할게요.
0: 아이고, 니 밥은.
1: 아유, 네? 입맛 없어요.
0: 아이고, 니 그러다 몸 상한다. 응? 잠도 제때 자고 제때 먹고 해야지. 아이고야.
1: 어, 기태기가.
2: 아, 박현수,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1: 뭐, 그렇지. 니는 회사 잘 다니고 있나?
2: 아이고, 뭐 돈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그래도 뭐 열심히 하니까 때가 되니 가장도 달아주네. 아 참, 너 이번에 뭐 한 100평 이사 가는데 뭐 범국이랑 같이 한번 놀러 온나?
1: 이 벌써 집을 산 기가?
2: 뭐 다 대출이지 뭐 내 돈이겠나. 암튼 꼭 놀러 온나. 끊는데.
1: 나는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인데 기태기는 벌써 집까지 샀나? 하나님, 기태기는 믿음도 없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저래 잘 나갑니다. 저는 이게 뭡니까? 뭐 제 인생은 뭐 고장난 겁니까?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까?
0: 현수야, 이거라도 먹고 해라. 아이고, 아이고, 아직 바람이 찬데 창문 열어놓고 니 뭐하노? 춥다, 춥다, 응?
1: 엄마, 저 나무 좀 보세요.
0: 응?
1: 잎사귀 하나 없이 삐쩍 마른 게 딱 내 모습 같다.
0: 아이고, 현수야, 니 갑자기 그게 뭔 말이고?
1: 삐쩍 말라서 볼품도 없고 살아있어도 꼭 죽은 것 같아요.
0: 아이고야, 겉으로 볼 때만 그렇지. 현수야, 니 그거 아나? 겨울 나무는 지금 제일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인 거다.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지. 현수야, 니한테도 곧 봄이 올 기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엄마는 우리 아들을 믿고 기도한다. 알제?
3: 겨울 나무는 죽은 게 아니다. 가장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그래, 맞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내가 노력하는 이 시간이 낭비는 아니지. 그래, 입맛이 없어도 밥 먹고 힘내보자. 아자, 아자.
4: 현수 씨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만은 바뀐 게 분명합니다.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걸 믿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멈춰있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중입니다. 당신이 견디는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5: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6: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4: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5: 기적이 일어납니다.
6: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합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맞

0: 땅에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뭄이 오더라도 마르지 않는다. 생명력이 길다. 그죠? 뿌리가 깊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을 때 그게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기 때문에? 바로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샘 곁에 심긴 나무는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렇게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담을 넘은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뿌리 내린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그 울타리 담장을 넘어서 가지가 가버리니까 거기에 열매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죠. 세상과 이웃에게 풍성하게 그 열매를 나누는 삶.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셉을 바라보며 축복한 거예요. 너는 샘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너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0: 어떻습니까? 형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노예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한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정말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을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인을 잘 섬겼고 감옥에 들어가셔도 간수들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갇힌 현장을 넘어서서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운 일들에 이 귀한 요셉이 쓰임받았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서 참 귀하구나. 너는 정말 담을 넘어가는 가지와 같은 존재구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고작 요셉 한 사람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바라볼 때 꿈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공의 아이콘, 야 애굽의 국무총리에 앉아서 모든 권력을 잡고 야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사실 진짜 본질은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실은 그의 형편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속된 말로 내 코도 석자인데 누가 남을 섬겨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정말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 집에서 17세의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포로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대단한 집안에 노예로 산다고 할지라도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그 노예가 되면은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주인을 섬기고 자기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통하여 그의 집을 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섬김을 통하여 그 주인이 복을 받게 해주셔요. 자, 여러분 말씀 39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1: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0: 아멘. 아멘. 요셉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그 노예의 담장을 넘어서서 주인과 그 집 전체를 잘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한편 보자면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만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핍니다. 같이 죄수로 끌려온 입장에서 힘들고 지친 얼굴의 빛을 보면서 아이고 지금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뭐 걱정이 있으세요? 이리 물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0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1: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0: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로의 신하들, 관원장 같은 사람들이겠죠? 같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 보니까 얼굴빛이 너무너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냐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웃리치입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신경 안 써도 돼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싫은 소리 들을까 봐.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코도 석자인데 누가 남을 챙겨? 이래

0: 생각해도 누구 하나 말 없어요. 근데 요셉은 살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피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 아웃리치,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 섬기는 거. 아웃리치, 리칭 아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네 담장 관리나 잘해라. 오지랖 넘게 다른 사람 섬긴다고 네 주제에? 이렇게 자꾸 세상은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네 주제에 무슨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담장하리 조용히 있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옥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내가 척박하고 어렵고 내 환경이 내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담장을 넘어서 내가 손을 뻗어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복은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받겠지만 아니요 세상의 복 말고 하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함께한다는 복을 누리게 돼요.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인생을 살펴봤어요. 나중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남은 인생에 정말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이 요셉이 이 어려운 환난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세워진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볼까요? 4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아멘!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세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믿음, 요셉의 능력, 요셉의 힘 이게 아니었어요. 그가 자존감이 강해서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 막 글을 배우는 아이들 이렇게 글을 쓸 때 가, 나 쓸 때 삐뚤삐뚤하게 해서 못 쓰면은 엄마가 막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꽉 잡고 따라 해봐 하면서 잡아가 막 글 써잖아요. 근데 엄마가 잡아준 손 때문에 글을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배워보셨죠? 저도 아버지로부터 자전거를 배웠는데 제가 자전거를 꽤 잘 타거든요. 두 손 놓고도 타요. 이렇게 막 너무 놀라지 마시고 두 손 놓고 막 타요. 근데 제가 한번 자전거를 잘 탈 때 어릴 적에 제 혼자 열심히 잘해서 잘 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뒷안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게임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직장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돌을 어디에다 놔야 되는가. 여러분 바둑을 뜨든 장기를 뜨든 간에 보면은 수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후수를 뜹니까? 고수가 정말 아버지 같은 고수가 옆에서 손을 딱 잡고 돌을 여기에 놔야지 하고 딱 놓는 순간 나는 이해 못하겠어요. 왜 그 돌을 그게 놨는지. 근데 나중에 알잖아요. 기가 막힌 한수가 그걸 하는 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기가 막힌 한수가 됩니다. 이 지금 요셉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야곱이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해준 거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저 이 요셉에게만 있었는지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여호와의 손, 주의 손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한 인물,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참 눈물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몸을 던져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민족을 살려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회복을 일으키려고 손을 뻗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며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했다. 여러분 7장 28절 에스라서 시작.
1: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2: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갔다.

0: 나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제가 이제 후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모교회입니다. 제일 처음에 세팅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브랜치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지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선교 지향 지역이에요. 유대인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손을 끝까지 내미는,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형편이 좋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율법자 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웃을 향하여 아낌없이 복음을 나르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참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0: 아멘. 세상은 내 담장만 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내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얹혀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돕고 섬길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나의 온유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죠? 어디에 뭘 돌을 놔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서 딱 놓게 해주시는 이 한수,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97년도, 96년도 12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쾌존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한 2년 반 가까이, 3년 가까이 MK를 섬겼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를 보고 MK, 미션 키즈라고 얘기합니다. 미셔너리 키즈라고 합니다. 한 40명에서 50명 육박을 했는데 95%가 전부 선교사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그렇게 뭐 30대도 안 넘어가고 20대 중반 넘어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 섬기는 마음과 그리고 부모의 의사대로 선교지에 왔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아이들. 그래서 물어보면은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대요. 언어와 문화와 모든 삶의 방식이 다른 곳에 왜 끌려와서, 심지어는 끌려왔다고 해요. 선교사님 자녀들인데도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좀 도울까 섬길까 하다가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를 섬겼을 때 받았던 사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필리핀 페소로 4천 페소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걸 아이들에게 밥을 사 먹이고 자주 모여가지고 제가 그 콘도에 있었는데 아주 쓰러지는 같은 그런 콘도에 있었는데 거기 애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같이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전도사가 굳이 그런 신방을 안 다녀야 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에어컨 버스를 못 타니까 당시에 트라이시클을 탔어요. 지프니를 탔어요. 지프니는 뭐 당시에 한 150만 주면 왕래가 가능하니까 그거 타고 아이들 신방을 다녔던 것 같아요. 매연 마시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도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저보고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게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에 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신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하면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그 40명의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니까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 아빠 엄마 따라서 목회 안 하겠다. 난 선교사 지긋지긋하다 했던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부목사로 하다가 진주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은혜는 저는 한 번씩 되돌아봅니다. 그때 그 섬김의 씨앗을 보시고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섬기는데 주저하냐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아예 섬기는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제 가운데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내게 내 손에 힘을 빼라. 내 손에 힘을 빼라. 그리하면 내 손으로 너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그게 제에게 있어서 간증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0: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는 내 떡, 내가 먹어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떡인데 이걸 물 위에 던져라.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떠내려 가잖아요. 근데 그 물에 떠내려온 떡을 보고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얘기합니다. 여러 달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풀어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섬김의 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더 풍성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믿으세요? 이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이 거저 거기서 끝마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참 귀하게 섬겼습니다. 관원장이니까 당연히 섬겨야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꿈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나갈 것이라고. 나가게 되어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 억울해서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이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요셉이 예언한 대로 풀려나가지고 그 바로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2년 동안. 2년 동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예언대로 된 것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얻으신 것을 모르고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관원장을 섬긴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버려진 떡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섬겼는데 왜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해요?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관원장은 그의 섬김을 잊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요셉이 원하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바로 기억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저 사람이 지금 누명 써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 탄을 올렸다면 그래? 억울한 사람 풀어줘야지. 만약에 풀어줬다면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앞불사 2년 전에 제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를 불러보시죠.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만 그럴까요?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진주교회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믿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고 가고 싶은 교회는 따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에 청빙 설교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에, 서울에 뭐 곳곳에서 청빙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재경 장로님 앞에 계십니다만은 그때 아마 위원장님으로서 저한테 빨리 전화 오셨어요. 그게 일주일 상간 안에 다 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가장 빨리 진주교회에서 연락 오셨어요. 그 제가 기도를 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어떤 교회든지 빨리 오는 곳이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곳을 알고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렇게 오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지금은 형편이 좀 좋습니다. 그 당시엔 죄송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늘막 있죠. 검은 천. 검은 천 치고 너무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나와서 새벽 기도 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년 전에 꿈꿨던 그 장면을 고스란히 여기에서 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in his time이죠.

0: 하나님의 때는 단순히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씨앗을 뿌려놓았다면 반드시 그것은 거룩한 숙성이 되어져서 기가 막힌 때에 열매로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즉시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실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나 섬김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자녀를 먹이고 자기는 인생 끝내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 들어왔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떡을 하나밖에 없는 그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고 드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축복을 보세요. 기근이 지나도록 그 집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주고받는 데 익숙합니다. Give and take. 상업적 거래에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섬기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복이 크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갚아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갚아주셔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0: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그래요.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한 여쭙겠습니다. 온 우주의 최고의 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 구워드린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뭐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주실 이자와 복리의 복칙은 어마어마하겠죠. 삼성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칩시다. 이재용 회장에게 여러분이 구워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많고 그 큰 부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힘들 때 구워줬는데. 굉장히 비유적이잖아요. 여러분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의 섬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남 모르게 섬기는 거 또 드러나게 섬겨도 괜찮아요. 너무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섬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섬김의 씨앗은 반드시 채워지는 주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너 뭐 집도 없으면서 뭐 교회 그래 섬긴다고 그래. 너는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섬긴다고 그래. 이런 분들이 좀 들어 계셨거든요. 지금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섬김에 대해서 귀하게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섬기는 것. 여러분 결론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 요셉을 낳아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요. 저는 이 축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에요. 시작.
1: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0: 할렐루야. 섬기는 자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땅 아래에 깊은 샘의 복까지 하물며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까지의 복이 흘러갑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초청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시간, 물질을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파이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파이프가 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원천과 땅의 깊은 샘을 동시에 열어주게 하실 것입니다. 파이프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물이 흘러야 파이프의 가치가 있습니다.

0: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우리 진주교회 장자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찬송가의 네.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0: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여수와 익산에서 2026 나라사랑 축제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신 많은 분들이 은혜받고 계신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멋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익산에서의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응원하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들 전해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일터에 계시거나 또 가정에서는 집안일의 분주함 속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이어리 또 스마트폰의 일정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빽빽한 계획들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굳이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밀초밀하게 이렇게 짜놓은 계획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월요일부터 쭉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때는 얼마를 벌어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지 우리는

하나님은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그 불안함과 통제의 환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자신감 넘치는 한 장사꾼이 등장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언제, 어디서, 얼마나 머물고 무슨 일을 해서 이익을 얼마나 남기겠다. 여러분, 계획이 쫙 있습니다. 다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법칙을 완벽히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획을 열심히 세워도 하나님이 빠진 계획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이토록 내일을 내 손에 쥐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왜 이렇게 준비해서 그 미래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꿈꾸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뿌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통제의 환상을 한 말씀으로 깨트려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해, 뭐 할 거 없어 라고 허무한 인생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안개는요, 스스로 빛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안개가 쫙 생기면 태양이 뜨고 태양이 안개를 쫙 비추기 시작할 때 안개는 가장 신비롭게 보이고 때로는 아름답게 빛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태양이 되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늘 불안함만 찾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안개가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해가 하루 종일 비추는 거예요. 주권자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래 거할 때 비로소 안개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입버릇처럼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야고보서는 5장에서 하나님 없이 재물로 쌓아 올린 가짜 안전망을 폭로합니다. 녹슬어 사라질 재물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죠.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서 우리는 통장에 잔고를 자꾸 늘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통장에 잔고를 늘리려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쏟게 해서는 안 되겠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안전은 통장의 잔액이, 잔고가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안전이 달려 있죠. 그리고 그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일의 주권도 안전의 주권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0: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계획을 고집하는 대신 여러분 한 가지만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월요일에 다이어리를 펼치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일정표를 보며 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 딱 3초만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주권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내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인 되는 주권을 내가 움켜쥐면 불안해서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시작할 때 안개 같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아래 가장 평안하고 가장 참된 모습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장래 계획과 안전함을 내 힘으로 붙들려고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발 앞에 내 시간과 내 미래를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겸손한 이 항복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0년 전 동방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3천여 교회가 있었던 북한에는 아직도 구루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백성들이 중국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의 자생적 활동을 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 암묵간에 믿게 된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선전이라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지하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들로 인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숨죽이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속히 복음 통일로 북한 지하 교인들과 손잡고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 기뻐요. 처음 여기 왔을 때 모든 게 막막했었어요. 한글 가르쳐 줄 사람 찾기도 어려웠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과연 하나님 이 작은 나라를 보시는지, 이곳에 있는지, 뜻이 있는지 따지듯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헤매고 또 헤매기만 한것 같은데,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는 조선 사람 이렇게 생기다니.
1: 맞아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 이렇게 봤어요. 꼭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2: 네, 여기 로스 목사님과 마근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동무들 앞에서 꼭 간말씀 드려야겠시오. 내 1년 전에 객지서 죽을 뻔했디요. 내가 아무리 무인정하고 무년치한 놈이라도 그때의 그 애쓴 은근과 약간 걱정이 컸습니다. 그때 마근태 목사가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은 좋은 마음이네. 진실로 고마운 마음이 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에 더 기쁨이 없겠다 하셨디요. 이때 내 마음이 감동하여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일어났디요. 이 로스 목사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앞이 나와 그 명하신 대로 믿고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소. 그래서 내가 매우 반가이 그리스도 앞이 나와 이 작정하고 목사와 여러 교우들 앞에서 이내 마음을 고백하는 바이요.
1: 그럼 하나님과 우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2: 그치요. 네, 그리하리다. 내 목숨 이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분 뜻대로 살리다.

서상윤의 간증이 시작되자 백홍준과 이응찬의 간증도 이어졌다. 그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진기, 이성하, 최성균 등이 함께했다. 모인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품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깊이 깨달았다. 최초의 세례자들, 그리고 나요완이라 불리던 존 로스 목사와 마근테라 불리던 맥킨타이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은 한글 성경을 준비하셨다. 그들이 번역한 예수 성교 전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역사에 남았다.

0: 아이고 큰일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관청 사람들이 신고를 받고 여기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일단 우리 일 멈추고 성경부터 숨깁시다.
0: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바뀐 평양감사가 양인들을 만난 사람들만 아니라 양인들까지 싹 다 잡아놓는다고 합니다. 얼른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2: 아이고. 언젠간 이런 일이 올 줄 예상했지만 하필 번역이 마무리 되어갈 때쯤.
1: 일단 우리 흩어졌다 다시 모여야 합니다. 만주에 헌터 선교사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
3: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두 번의 큰 싸움이 끝난 뒤였다. 조선 땅은 서양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으로 가득 찼고 서양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서양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어려워졌다.

0: 더욱 강화된 조선 정부의 감시를 피해 뿔뿔이 흩어진 존 루스 목사와 최초의 세례자들. 서상류는 번역을 미처 마치지 못한 한글 쪽보금을 들고 고향 의주로 향한다.
1: 뭐라? 이 성경을 가지고 의주로 간다 했어? 아직 다 완성된 것도 아니지 않소? 극하고 들키면 목숨이 위험하오. 아니되오.
2: 그래도 한글로 읽을 수 있지 않네. 내 우리 가족들에게 이걸 꼭 보여줘야 하지 않지 않겠어?
1: 글다 잡히면 어쩌라고 그러냐 말이오. 내 여기서 마근태 목사님과 나머지 번역을 완수할 터이니 다음에 와서 완성본을 가져가라.
3: 글디, 이건 위험하디. 그냥 가라우.
2: 우리 가족, 어릴 적 동무들에게도 이 축복의 길을 알려둬야 하지 않겠어? 내 방법이 있어.
0: 상류는 정성껏 만든 성경을 한 장 한 장 꼬아 새끼줄로 만들기 시작한다.
2: 누가 새끼줄 안에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겠소? 검문만 잘 통과하면 다시 펴서 열 부고 백 부고 매일 백 개 옮기면 되지 않겠소?
1: 아이고, 어찌 이런 생각을. 나도 함께 만들겠네.
3: 이거 이 고집을 누가 말려? 그럼 나중에 순서를 알아볼 수 있게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표시를 해두면 되겠소. 그렇지?
1: 그렇지.
0: 세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이 작은 종이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새끼줄을 만드는 손 위로 작은 눈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진다. 이응찬의 눈물이었다.
3: 나 참 요즘 눈물이 많아서 큰일이요. 우리 상륜 아우를 보면 참 신기하단 말이요. 목숨이 두 개인가 보.
2: 나는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빚진 자 아니겠소? 열병에 줄 것을 살리신 이유가 뭐겠소? 이러라고 살리신 거 아니겠소?
0: 응찬의 마음에 또 한 번 동그란 파문이 일기 시작한다.
3: 거참 부럽구만. 나도 자네만큼 큰 믿음이 생기면 좋겠시오.
2: 이미 우리 함께하지 않소? 그럼 같은 믿음이디요.
3: 네. 만주로 넘어가 이 사복음서를 새로 옮겨 적으며 다시 읽어봐야겠소. 이래봬도 내가 손윗 사람인데 이런 일에 뒤처져서야 쓰겄는가?
0: 상류는 홍준과 한바구음을 짓는다. 그리곤 말없이 응찬의 손을 꼭 잡는다.
1: 스님, 이미 훌륭하시오.
3: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우? 천지고와 같은 나한테 곱슬머리 두 목사님과 이리도 멋진 아우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디요. 그것만으로도 내 감사하지. 그렇고 말고.
0: 각자의 길로 흩어진 세 사람. 존 로스 또한 건강이 악화되며 안식년을 갖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선 선교를 위한 일을 영국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글 성경의 불씨가 그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캐서린, 이것 좀 봐. 바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야. 한글 밑에 영어로 발음 끼워 보이지? 한번 읽어볼래?
5: 네, 대션 말을 배우고 한 뒤.
4: 잘 읽는데? 조선 말은 표음문자인데다가 너무 아름답고 단순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신속하게 배울 수 있어.
5: 그래도 여자들은 배울 기회조차
4: 아니야. 비록 여자라고 해도 며칠이면 해득할 수 있는 문자라고. 그래서 꼭 한글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야.
5: 정말요? 그렇게나 빨리 배울 수 있다고요?
4: 그럼

0: 이건 그동안 맥킨타이어와 조선 친구들이 함께 번역한 사부금서야. 한글 하나하나 조선 친구들이 써내려간 거라고.
1: 뜻은 잘 몰라도 너무 아름답네요, 한글.
0: 더 감격스러운 건 작은 쪽보금들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야. 이거 봐. 조선에서 보내온 편지야. 들어봐. 로스 목사님 보시오.
2: 로스 목사님 보시오. 내 의지로 와서 가족 친구들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소. 이 내용이 서쪽에서 동쪽까지 전달되어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어. 어제는 관청 사람도 몰래 와서 성경을 달라 하더이다. 정말 구원이 있는지 심각히 물었고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과 사랑을 전달했어. 매일매일 비싼다지만 모두에게 죽인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요. 하여 하나 둘 함께 필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어. 이 기쁨을 나누고자 편지드리오. 모쪼록 건강하시고 안녕하시오.
3: 바다 건너 먼 곳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이었다. 로스의 동생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로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재정 또한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다.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때 버티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 캐서린에게 상륜의 편지는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와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5화 꺼지지 않는 불씨 출연 유춘희, 최웅, 임황권, 남지구, 김보경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

0: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 구하고 대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에는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눈으로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내셨는지요? 누군가의 허물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왔었을 때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때에는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또 멈추어야 할 때에는 멈추면서 또 성령님께서 주실 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반응을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다르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끄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 설교 이후에 결단의 시간에는 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죠? 형제의 그 허물은 여전히 너무나도 크게 보여요. 그리고 내 허물을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좀처럼 쉽지 않은 삶을 또 살아갑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마음 하나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또 여정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는 또 깨닫는 것이 있지요. 아, 내 힘으로만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절코 안 되는 것이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그 순간 가운데에 깨닫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죠.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 생기면 부모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불리우는 말이기도 하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뭐만 필요하면 엄마입니다. 물건을 찾지 못해도 엄마,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를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가장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아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엄마가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수차례 불러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예, 1초에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아빠를 찾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빠가 엄마를 찾겠지요? 예,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어려움이 해결되고 막힌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기도는 생각보다 빨리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엄마가 나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엄마를 부르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나의 이 간구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듣고 계신다면 왜 아무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주시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을 세 번 반복해서 보여주시지요.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어 있죠. 같은 구조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 뒤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곧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을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기도의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세 가지 말로써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라. 한 번 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구하고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찾고요. 문이 닫힌 것만 같아도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으로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6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지금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일까? 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그것들을 맡겨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려놓고 맡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정한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도 아버지의 그 선하심 가운데에 맡겨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곧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도 그 약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굽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천국 백성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받습니까? 내가 정한 것을 받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까요? 아니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 읽고 들었던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현실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갔죠. 1세기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후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회당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기도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녹록치 않은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 가운데에 너희가 기도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 견디면서 살아가는 너희들 가운데에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그리 쉽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신랑이 더디 오므로 25장에 보면 그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졸았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그 신앙의 현실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눈앞에 어려움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바로 그런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선포된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들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곁을 너희들은 떠나지 말아라 라는 초청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기다림의 시간들도 그들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약속을 해주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앞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을 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배고픈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떡과 생선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떡 대신 돌을 주고요, 생선 대신 뱀을 건네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시죠. 부족한 부모도 자녀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먹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이 자녀를 해치지 않은 것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부모도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정 위로함을 주시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되십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좋은 것? 저의 핵심은 좋은 게 아니었는데 좋은 건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그거 앞서서 하물며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라는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됩니다. 부족한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 거부하면서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확신은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오래 기도했고 얼마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만 내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도 그렇게 하는 기도에 머물러도요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의 확신의 근거는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기도의 확신에 근거를 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11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언제나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닫힌 문만을 볼 수 있잖아요. 닫혀져 있는 문만을 볼 수 있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볼 수 없는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있는 이 시간, 이 시간만 바라보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다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에 내가 그 발 디딛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에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우리의 간구를 말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무엇이 좋은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미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려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가장 귀한 분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더라도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받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응답이 되어야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확증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확증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 사랑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는 나의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이 되고 응답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가치를 그것을 측량하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삶이요, 그 누여져 있는 그 삶이 이웃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12절의 말씀 가운데 해주세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2절은 이제 그럼

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행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접하라라는 것이 단지 음식을 차려주라라는 그 뜻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실수를 했다면 사람들이 곧바로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다려주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같이 그렇다면 나도 실수한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내가 외로울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면 나도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에게 잘해주라라는 어떠한 거래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들의 율법의 말씀이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다가 갑자기 대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12절의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기도와 대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내밀었던 그 기도하던 손이 이제는 이웃을 돕는 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그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면 그 기도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한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칠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성도 여러분, 장례를 집례하면서 오래된 기도가 응답된 그런 가정을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온 가족이 오랜 세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그 분이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눈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던 시간들이었죠. 그 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낙심한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가정 가운데에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원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시간에 나아갔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앞에 머무는 동안에 문제의 해결만 구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있잖아요.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고요.
처음에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점차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0: 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돼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아버지의 그 선하심에 설득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한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내가 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야?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 채워 주시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게 될지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고 가장 좋은 분 예수님을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받은 그 사랑 또 깨닫게 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칠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753-4670번 진주 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있죠. 아직도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성인들도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냥 지켜보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 대상인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이죠. 아마 이번 주가 교회마다 여름 사역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청장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여름 행사에 참여할 때 그 본질, 목적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사역의 목적은 사실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도 본질과 목적은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요. 이 시간 새깨라를 통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치는 곡,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예배 보는 분들 없어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당 안 가고 그냥 어떻게든 끌려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 감사한 거.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남편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어떻게든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애 데려다 주러. 예배 보다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찬양하시죠. 예배합니다.

0: 트루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그리고 그 이전 곡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 앨범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예배하게 된 분들 참 많으신데요. 긴 방학도 있지만 짧은 방학 어떻게 빨리 어떻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분도 있는데 이 시간에 1102번님 자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변상화님 되시죠?
1: 네, 어디시죠?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오랜만에 연락 주시네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1: 예.
0: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잠시만 제가 좀 차를 타겠습니다.
0: 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예. 잠깐
1: 예, 잠시만요.
0: 세워주시면.
1: 예, 예. 예, 토리에서 나가서 바로 정차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아, 예, 예. 예. 천천히 예. 하십시오. 예.
1: 예.
0: 천천히 하세요. 보니까 우리 변상화님이 운전하는 직업이라고 그때 들었는데.
1: 네, 맞습니다. 예. 하루 종일 운전만 납품 다니는 일이 돼가지고.
0: 예,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신 거죠?
1: 예.
0: 근데 잠깐 멈추고 통화하셔도 돼요?
1: 예, 됐습니다.
0: 네, 네.

0: 그러니까
1: 통화의 시간을 드립니다.
0: 예, 예.
1: 아, 예, 잠시만요.
0: 네.
1: 예, 지금 최수입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
0: 지금
1: 말씀하죠, 예.
0: 어디 가시는 길에 지금 운전하다가
1: 이제 마지막 납품하러 나가는 길에 연락 왔습니다.
0: 어디세요 지금?
1: 지금은 이제 봉담 IC에 있습니다.
0: 봉담 IC.
1: 예.
0: 원래 사는 곳도 또 봉담 아니세요?
1: 지금 오산이요.
0: 오산이세요?
1: 오산대. 예.
0: 그때 제가 선물 보낼 때 보니까 화성시 봉담은 그쪽이던데.
1: 예, 회사가 예, 회사가 봉담에 있습니다.
0: 아, 회사 쪽으로 그때 주소를 하셨구나.
1: 예.
0: 사시는 예. 곳은 오산이시고.
1: 예.
0: 어떤 걸 주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납품하세요?
1: 아, 저희는 반도체 쪽.
0: 반도체.
1: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에 제품 머신인 센터가 설비로 가공하면 그거를 납품하면 이제 업체에서 그걸 따로 이제 반도체 설비도 제조하고. 예, 그런 쪽에 납품합니다.
0: 아유, 반도체시면은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1: 아유,
0: 왔다 갔다.
1: 조금 이제,
0: 그러니까
1: 예,
0: 바쁘시겠어요.
1: 지금은 예.
0: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올해 예. 3월에 통화했어요. 그때.
1: 예, 3월.
0: 3월에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예. 가셨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0: 지금도 어떻게 잘 다니고 계시나요?
1: 예,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요.
0: 예.
1: 저 이제 회사 옆에 좋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와우리 교회라고요.
0: 네네.
1: 예, 이제 그게 이제 5월 3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찬양대하고 금요일 안 돼도 워십하고 이래가지고 잘 숨기고 있습니다.
0: 찬양대까지?
1: 예.
0: 야, 어떻게 주일날은 일을 쉬세요?
1: 예, 주일은 일 쉽니다. 예.
0: 다행이네요.
1: 예.
0: 와, 근데 어떻게 벌써 찬양대까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1: 아니요, 이제 교회를 좀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사실은
0: 네네.
1: 제가 이제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쪽에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혼자보다는 이런 동역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런 더 성숙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양대를 여러 교회에서 갈 때마다 생각하는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0: 찬양대를 원래 교회 가는 곳마다 거의 봉사를 하셨군요.
1: 예,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0: 그래요. 예. 우리 변성화님 와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1: 그냥 예전에도 교회가 있다 보는데 가까운데 교회를 찾아보니까
0: 가까운데 있다가 보니까
1: 예.
0: 6개월 예. 방학이었잖아요.
1: 예.
0: 그때 6개월 전에는 와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셨나요?
1: 예, 다른 교회 바로 집 옆에 다니는데 이제
0: 예.
1: 이제 다시 이제 와우리
0: 교회도 그래도 집 근처예요? 예.
1: 아니요, 회사 근처인데
0: 회사 근처로
1: 차가 있으니까 예, 차가 있으니까 뭐 가깝고 하니까 예.
0: 자, 요즘 이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서 찬양대까지 하시면서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 게
1: 아, 너무 좋고요.
0: 네.
1: 여기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이번 가을에는 더욱더 알아보려고 이제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손 놓지 않고 이제는 다시 끝까지
0: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문자 한 번을 보냈었는데 또 벌써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런 문자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1: 아, 예.
0: 네, 그래서 아, 변상화님이 참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아, 예.
0: 자, 그때 어떻게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2: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0: 선물이랑 잘 받으셨고 이제 예. 교회를 나가시고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2: 예.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또 선물로 보내드리려고요.
2: 아, 그거는 회사 말고 집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0: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
2: 아, 예.
0: 집 주소를 또 보내주시면 예. 그쪽으로 예. 해가지고 축 계약 이렇게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예, 잊지 않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님.
0: 아, 아유, 제가 감사해요. 좀 좋은 소식을 이렇게 또 전해주셔서. 근데 그때 아, 예. 3월에 결심하고 5월 말에 갔으면 한 1, 2개월은 좀 고민하다가 교회를 찾다가 나가신 거예요?
2: 아, 예. 예.
0: 그래요. 혼자 아, 가셨습니까?
2: 예.
0: 혼자?
2: 예, 혼자, 예.
0: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거기서 와우리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찬양대도 하시니까 교제도 있고 잘 또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다니시나요, 요즘?
2: 예, 지금은 이제 찾는데 연습하면서

0: 아프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님께서 붙여주시겠죠. 저도
1: 네,
0: 노력하고 하면. 예.
1: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그때 결단의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감사기도
0: 예.
1: 한번 저랑 같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0: 예.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0: 아, 감사합니다.
1: 우리 변상화님 앞으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찬양대도 하면서 하나님 더 찬양하면서 늘 예.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아까 문자 주셨던 것처럼 그런 예.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 변상화님이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어떤 곡이 있을까요?
0: 나의 하나님요.
1: 나의 하나님.
0: 예.
1: 나의 하나님. 김명선 간사님 혹시 그 불렀던 그 나의 하나님인가요?
0: 아니, 워십에서 불렀던 건 예, 일단은 예.
1: 워십. 어떻게 예. 부르죠? 나의 하나님 여러 곡이 있어서.
0: 어여쁜 나의 형제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 그게 여러 가지 버전.
0: 예.
1: 요즘 버전의 나의 하나님이죠?
0: 예.
1: 요즘 버전의 무슨 곡인지 알 것 같아요.
0: 예.
1: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나의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0: 그냥 따로 이유는 없고 그냥
1: 네.
0: 가사 때문에 좋아.
1: 어떤 가사 고백이 좋아서 이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0: 예.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 나의 내 마음이 그냥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1: 그 가사가 많이 와닿는군요.
0: 예.
1: 그래요.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제 누구보다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변상화님의 하나님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대1로 하나님 항상 만나는 그런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오늘 좀 운전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전화 정차하셔가지고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0: 예.
1: 늘 안전운전하시고 그 이후로 또 예. 계속 극동방송과 새끼라 계속 듣고 계시죠?
0: 예, 듣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늘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예.

0: 네, 김명선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까지 메들리로 이어진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를 통해서 짧은 방학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찬양대도 열심히 섬기는 우리 변상환님 만나봤습니다. 변상환님의 가장 좋아하는 곡 나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손재석 보혈 메들리, 우리가 좋아하는 보혈 찬송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어서 저희 극동방송의 정말 메인 정말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사랑 축제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어제 이제 저녁 7시 30분에 전남 여수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열렸는데 오늘도 열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로 전북 익산에서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7시 30분에 나라사랑 축제가 또 열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자, 오늘 저녁에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 가실 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과 함께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천국잔치, 아주 기분 좋은 잔치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으로 시작하는 찬양 메들리로 함께 찬양하시죠.

사랑축제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많은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사랑축제가 이제 곧 열릴 텐데요.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된 또 주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가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팍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0: 했다는 사실에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 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메마른 땅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추가 지나고 오늘 보니까 선선한 바람도 불고 기온도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창원 날씨가 41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산은 42.5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는 소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자료를 보시면 지난 3일 발표된 내용인데요. 지금 전국 폭염 일수가 12.2일 역대 4위를 기록을 했고요. 일평균 기온이 24.8도로 역대 2위를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적인 그런 열대야 일수가 이미 역대 1위 수준으로

지금 굉장한 폭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밤낮 없는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폭염특보 경보 안내 문자가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오고 했지는 않습니까? 어제 잠깐 오후 1시쯤에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그걸 찔끔 단비라 그러더라고요.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비다운 비가 내린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정도로 메마른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7월 한 달 누적 강수량을 보면 평년에 비해서 2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대 53년 만에 최저 수준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 폭염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발 비 좀 내려주십시오. 이 펄펄 끓는 이 날씨를 식혀줄 만한 시원한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요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만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지금 육신의 건강이 메말라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팍팍한 현실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지금 이 가뭄처럼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은요, 이처럼 메마르고 지쳐있는 마치 광야와 사막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면서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광야와 사막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생명이 자랄 수 없겠죠. 생명이 없으니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삭막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바로 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는 자체적으로 생명이 자랄 수가 없겠죠. 사막 스스로는 절대로 백합화를 피워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저수지와 농과 밭의 상황, 더위에 지쳐서 활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후가 변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답이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지대에 있는 높은 산맥 지대입니다.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이 풍부한 수자원과 또 높고 푸른 백향목이 있는 그 백향목 숲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이 갈멜은 뜻이 뭐냐 하면 과수원, 비옥한 땅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브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있고요, 그것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갈멜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함께 대결했던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 갈멜은 많은 무화과

나 또 포도나무가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샤론은 평야인데 이곳에는 꽃이 만발을 피어 있습니다. 유명한 알록달록한 샤론의 장미, 수순화, 이렇게 만발한 아름다운 들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라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바논, 갈멜, 샤론이라고 하면 아주 풍성한 곳, 풍부한 곳,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고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레바논과 같이 백향목이 풍부하게 서 있고 또 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갈멜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샤론과 같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 지독한 포로 생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잘나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땅의 축복을 당연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대로 막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름진 땅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그 아름다웠던 땅이 사막처럼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이 왜 메마른 땅이 되었을까요? 아름다운 땅이 왜 사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막이 꽃을 피우는 기적은, 메마른 우리 삶이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기적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쩍쩍 갈라진 우리의 마음에도, 사막처럼 변한 우리의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혹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고 꽃들이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덥고 가뭄이 길어지면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빠집니다. 손에 힘이 풀립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여러분, 이 손이라는 것, 일을 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손을 움직여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손에 힘이 빠지면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무기력한 손에
하늘의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무릎이라는 것은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입니다. 무릎이 떨린다는 것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사표를 던지고 싶고, 일을 때려치우고 싶고, 교회 사역도 놔버리고 싶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더위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데, 이 삶의 고난이라는 영적인 이 가뭄이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두 손도 축 늘어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던 무릎이 흔들리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던 무릎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더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강대국의 침략과 고통 속에서 나라의 위기, 경제적인 침체, 사회적인 혼란 등으로 인하여 손에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그들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봉사의 무릎이 후들거리는 겁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력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삶으로 찾아오시겠다고,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늘어져 있는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떨리는 이 무릎, 흔들리는 이 무릎,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떨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회복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될 것이고, 말을 못하던 그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혀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초자연적인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아멘. 광야와 사막의 특징이 물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 물이 솟겠고, 할렐루야,

그 사막에 신의 물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나 귀머거리나 다리 저는 자나 벙어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된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아가다가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웅장한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레바논의 그 백향목도, 그 갈멜의 아름다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샤론의 그 아름다운 장미와 수선화, 아름다운 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메마른 그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영혼을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메말라 있는 그 영혼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광야와 사막과 같은 메말라 있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범사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사막과 같은 그런 삶에 신의 물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 축복의 빛을 비추어주셔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가 오지 않아 바짝 말라버린 땅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메마른 영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물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쳐서 힘없이 늘어진 손과 떨리는 그런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모든 현실과 상황들이 나를 더 두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물이 솟아나게 하겠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에도 신의 물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메마른 땅이 하늘을 향하여 그 입을 벌리며 단비를 기다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짝 말라있는 땅, 바짝 말라버린 그런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가 오지 않는 이 무더위 속에 내 마음과 몸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제 삶의 사막에도 꽃이 피고 신의 물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메마른 영혼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0: 민족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의 샘의 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건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과 보혈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증을 잘 표현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를 편곡한 곡 주의 십자가를 오늘 성가의 샘 첫 곡으로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준비한 곡 들으시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기를 소원해 봅니다.

방금 들으신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었으며 앞서 들으셨던 곡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48편 찬양곡 들으시겠습니다.

시편 148편 들으셨습니다. 성가의 샘에서 전해드리는 마지막 곡은 우리는 함께 주를 찬양해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재건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 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죠. 빛 광에 회복할 복,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되찾은 날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회복한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어둠을 지나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이름 없이 헌신한 선조들의 용기 덕분에 오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광복절은 쉬는 날이기 이전에 선조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광복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걱정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릴 때, 상처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질 때, 소망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밝히고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키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맞는 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평화와 하나됨이 계속 이어지기를 잠시나마 함께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빛이 가득 비쳐

감사와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시간, 8월 14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어노인팅의 온 천하만물 우러러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복은 어떤 의미신가요? 요즘 뭐 라떼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우리 요즘 MZ세대들, 더 나아가서 젠지세대들에게 광복절을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에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나라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잘 기억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광복절처럼 감사해야 하는 이런 날들, 또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날들은 우리가 더더욱더 우리 후대들에게도 기억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만의 광복절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우리 문자와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또 서머 스페셜이 오늘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이 오늘까지예요. 다음 주부터는 서머 스페셜이 아닌 원래 하던 대로 은혜 충전 라이브가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죠? 네, 원래 우리 하던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은혜 두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살펴봐야죠. 오늘은 금요일, 성경 넌센스 아니고요.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난주 문제와 조금은 세트를 이루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맞히는 문제를 냈었었죠. 이게 좀 만나를 맛나, 이게 마의 니은 받침이 정답인데 마에 시옷 받침을 보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만나가 물론 맛이 있지만 정답은 만나였습니다. 마에 니은 받침. 자, 어쨌든 그렇다면 한낮에 뜨거운 그 광야의 열기와 또 밤에 너무나도 추운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시키셨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동행시키셨던 두 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동행시키셨던 두 가지, 정답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Fear Worship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나가는 날인데요.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맞히는 문제였었죠. 아, 자, 오늘은 그와 좀 세트를 이루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한낮 광야의 뜨거운 열기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시키셨던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낮의 열기와

암의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동행시키셨던 그것. 정답은 글자 수로 말씀을 드리면 땡땡땡땡과 땡땡땡입니다. 네 글자 세 글자네요. 땡땡땡땡과 땡땡땡.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공장장 미니PD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101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국립합창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와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판을 받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비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 같은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죠. 물론 좋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격려하고 변화시키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비판들 대다수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좌절과 실망 속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뭔가 비판할 때는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우리가 이 비판할 때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언젠가 나도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자기 지인과 지금 약간 관계가 어그러진 또 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러자 그에게 형제님 아직도 그를 미워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물론입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는 좀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놈만은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라고 해. 그러자 웨슬리 목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형제님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니 왜요? 이제 형제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이 부메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를 비판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할 때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비판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기차의 차장이 기차표를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기차표를 검색하는데 아주머니가 딴 기차를 탄 거예요. 아이고 아주머니 기차를 잘못 타셨습니다. 다음 역에 내리십시오. 옆에 사람 검색했는데 이 사람도 기차를 잘못 탄 거예요. 이상해. 그 다음 사람도 보니까 또 잘못 탄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 기차 안에 자기 기차를 잘못 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화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한 승객이 차장에, 차장님 혹시 기차를 잘못 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차장이 잘못된 기차를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잘못 비판할 때도 우리 완벽하지 않거든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비판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그 비판이 사실 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수도사가 술래길을 가는데

한 큰 개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울을 걷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그 개울가에서 건너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여인을 그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한 수도사 그냥 건넜어요. 근데 한 수도사는 그 여인 앞에 등을 내밀면서 제게 업히십시오. 그럼 제가 건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여인을 건너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수도사가 다시 길을 가는데 홀로 건넜던 수도사가 이제 여인을 업어준 수도사에게 막 화를 내며요. 수도사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여인에게 손을 댄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데 여인을 업어준 수도사 아무 말도 안 할까 싶어. 계속 열받잖아요. 말을 했는데 대꾸가 없어요. 그래, 자네는 여인을 그냥 강을 건너준 것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수도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다는 계율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도 말을 안 그래서 점점 그냥 화가 나니까 이야기를 듣다 이 수도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는 두 시간 전에 그 개울가에 그 여인을 내려놨는데 자네는 아직 그 여인을 업고 있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막 비판할 때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막 정죄하고 그럴 때도 우리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가 되든지 저나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절제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판하는 것, 그걸 절제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받을 때 그 비판을 넉넉하게 우리가 받아들여 그것을 극복하고 그 비판을 성화시킬 수 있는 준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비판에 우리 인생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비판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뭐 몇 가지 제가 이 비판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비판을 많이 받고 또 뭐 비판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그런 비판이 그렇게 많이 난무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비판이 그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본능적. 헬라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두 개의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하나는 앞쪽에 하나는 뒤에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앞주머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담고 뒷주머니에는 자기의 허물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를 항상 체크를 해보면 뒷주머니는 텅텅 비어있고 앞주머니만 가득 차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허물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많이 보고 비판하기 쉽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티만 잘 보게 된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비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비판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 것. 비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비판하지 않는 사람 바보가 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저 끄떡끄떡한 바보예요. 무식한 사람. 뭔가 비판하고 하면 물론 건전한 비판은 좋은 거죠.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그게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만일 어느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면 사람들이 그것도 비판했을 것이다. 그리고 불평하면서 왜 꿀과 식혜는 주지 않느냐라고 막 화를 냈을 거란 시대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비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요.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면 이 비판은 필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 구성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통찰력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구성원들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일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 다르죠. 생각의 깊이와 높이도 다르죠. 두 개 모든 건 다 할 수 없고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비난이 일어난 거죠.

더욱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리더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하나는 경계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에 대해 기대도 있지만은 뭔가 목사님이 그냥 막 달려가지고 어떻게 견제를 하고 경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구조적으로 필연이다 그랬어요. 구조적 필연. 그래서 지도자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도자는 비판이 필요하니까 지도자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비판은 이게 단순히 지도자란 계급장을 따지 않아도 뭔가 앞서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은 잘 하십니까? 우리도 뭐 술 먹을 때 이럴 때 저럴 때 있어요. 근데 앞에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가 뒤에서 보면서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그렇죠? 왜 저랬느냐? 왜 저래 빨리 가느냐? 왜 저래 지랄같이 하느냐?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도 앞서서 뭔가를 하면 주방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면요. 왜 그 길을 가느냐?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하니까 참 좋다. 어떤 사람 좀 신중하게 머뭇거리면 우유보다 나다 하고 뭔가 결단 있게 가면 독단적으로 일을 한다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받지 저도 비판받는 거 싫어요. 그 비판을 안 받으면 좋지만 필연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걸 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조금 세게 말하면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성화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근거 없는 억측이나 왜곡되거나 과장된 비판은 무시해버려요. 이처럼 바울의 생애를 보면 온통 그냥 비판의 목욕탕에 몸을 완전히 담근 것 같은 속까지도 완전히 그냥 비판에 버무려지는 것이 바울이세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할 때 종교 지도자로부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제자들의 행동이 왜 그따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사건건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역 때문입니다. 그의 어떤 인격보다는 그 사역과 관련해서 인격과 삶이 막 비판을 한다. 근데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그냥 멀쩡하게 괜찮은 사람인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공격을 막, 리더들이 리더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처럼 사역이 크고 깊어질수록 비판도 더 깊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사역자들 많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사역하다 보면 그런 비판에 노출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나쁜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하는데 왜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비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잘 찾잖아요.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근데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왜곡되고 과장된 비판. 좋은 비판을 이야기하는 게 왜곡하고 과장된 비판을 하는. 그러면 그 비판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잘못해서 잘못된 소리 들었을 때는요 별로 성취 안 받습니다. 억울한 거지, 속상한 거지. 이건데 빙침소 붕대한다 그러죠. 크게 막 그냥 뻥 튀겨서 올 때 그러면 다리에 힘이 쑥 빠지면 돼. 그리고 비판한 사람이나 비판 듣는 사람이 서로 관계가 깨진 공동체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공격방은요 바로 이게 비판하고 그 성경 계시록 12장 10절 사탄의 정체성을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사탄이 참소하는 자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을 때 잘 분별해야 돼. 비판받을 때

이것이 나를 모함하고 또 흠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 너무나 쉬워. 그런데 근거 없는 억척, 왜곡, 그리고 과장하는 비판, 여러분 알잖아요. 그분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거 너무 과장된다, 왜곡된다고 당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때 비판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나를 넘어뜨리는 공격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해서 내가 막 무너질 것 같아. 그때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좋은 말을 한 거야. 근데 그 좋은 말의 화살이 내게 날아올 때 사탄이 독이 묻은 스프레이를 그 화살 쪽에다 착 뿌린 거야. 내게 돌아올 때는 독화살. 내 목사잖아, 그죠? 나한테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목사가 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 교인들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랬을까? 나의 실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말과 행동에 사탄이 독의 스프레이를 뿌린 거예요. 내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요, 저분이 사랑스럽게 나를 봤는데 오늘은 그분의 눈빛이 나를 정우와 미움과 분노로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것은 이 사탄이 나의 마음과 눈에 미움과 분노의 금구름을 확 뒤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감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의 그 과장과 왜곡된 비판은요, 허구와 마찬가지. 그때 우리가 무시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와 닿는다 하더라도 내 심장을 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시대에는 의의 호신경과 믿음의 방패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라는 거 옛날에 의의 흉배라잖아요. 여자들 불화자처럼 군인들 여기에 딱 이렇게 심장을 뚫지 못하게 불화자를 딱 끼는 거죠. 그렇죠? 의의 호신경과 그리고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막 쏠 때 믿음의 방패가 딱 막아내면 소멸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 무시해도 자동적으로 나는 차단이 되게 돼요. 무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주의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의 경우에 의는 믿음의 의잖아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내게 비판하는 것을 자꾸 무시하지 못하고 가슴에 안으면 믿음의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호신경을 벗게 되고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으니까 허구인 그 화살이 내를 관통해서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장되고 왜곡된 건 사탄이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미 우리는 잘 무장됐기 때문에 그저 무시해버리면 돼. 그럼 와도 튕겨나가버려. 그러나 우리가 그게 매이면, 생각하고 무시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호신경을 벗고 믿음의 방패를 내서 그 화살에 내가 죽을 수 있다. 오늘 본문 한번 10절, 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이게 이제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보고 지질하다고 하는데 그래마 지질하다, 지질한 나 바울은,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겁하다는 나 바울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우리가 비판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왜곡되고 거짓되고 과장된 거라면 무시해버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비판을 우리가 영적 무기로 극복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그 반응은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빌그레엄 목사님이 한 번은 영국에 이제 전도를 가기 위해서 퀸 메리호라는 조금 좋은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게 됐어요.

늘 나귀 한 마리를 주면 그 나귀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겠습니다. 빌리그램 멋진 촌천살인 같은 그런 말을 사용할 때 긍정적.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좋아했나 봐요. 저는요 이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멋지게 보복하고 카타르시스를 한 것 같지만 여기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비판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과 상처와 비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 하고자 하는 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한판 붙는 것과 이렇게 멋진 말로 대받아칠 때 그 기자가 굴복됐을까요? 안 봅니다. 이제 빌리그램 안 보네. 쪽팔렸잖아. 자존심까지 상했잖아. 그저 모욕당한 거나 마찬가지.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왜곡되고 과장된 그런 비판은요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 저도 이걸 육신적인 무기로 사탄이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탄이 중간에 개입했으니까 지금 내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육신적인 분노와 혈기로 해서는 이건 사탄한테 휘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탄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더 갈등을 조장하는 게 사탄이 멋져 보이잖아요. 얼마 멋져요. 대서양을 건널 당당이를 내게 주면 그 당당이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겠다. 진리의 문제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기사와 분명히 명확하게 빌리그램과 호불호가 탁 갈리겠죠. 사탄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죠? 그 사람의 기는 한번 죽이지만 그 사람 비판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의 지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걸 무너뜨려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왜곡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과장된 비판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이런 잘못된 비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3절, 4절 너무 소중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으로 안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어떤 진도 견고한 진도 무너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이 비판 여러분 영적 분별 잘해야 돼요. 이 비판이 건전하고 축복된 거라면 비판받고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이 사탄의 비판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영적 무기는 뭘까?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앞에 이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고 말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찌질하고 비겁한 게 아니라 온유와 관용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또한 더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짓밟고 비난하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무기는 온유와 관용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비판받고 공격할 때 온유와 관용을요 무기력하다 어정쩡한 태도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왜곡되고 과장된 비판을 받을 때 온유와 관용은요 가장 강한 힘과 용기라는 거죠. 전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비판받고 그것도 억울하게 그때 여러분 넓은 가슴으로 그걸 포용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영적 무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만이

0: 이런 사탄의 공격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데, 그죠? 그것은 방어용 무기잖아요. 6장 17절 하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빼드니까 그 사탄의 모든 비판들이 그냥 다 녹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미울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리고 비판도 할 때 있어요. 모이면 아, 그 사람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어. 나도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팍 받았을 때 그 빈도수가 늘어난다 준다. 휘석되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은혜 다 받으면요 미흡지가 않아. 비판보다는 불쌍하고 기도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역사가 있네요. 더더욱이 불신자들이 기독교 막 비판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들을 조용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의 칭찬을 받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 진정 옳다 하는 건 누구냐? 내가 옳다 자랑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옳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는 그게 정답이라. 왜 여러분 상처받습니까? 비난 때문에 왜 무너집니까?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이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옳다 인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너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했어요. 내 이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도전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의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제이어스의 빛의 사자들이여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제이어스의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은혜, 은혜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오늘은 지난주 문제와 세트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광야 생활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치는 문제였었죠. 자, 그렇다면 한낮의 광야 그 뜨거운 열기와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시키셨던 것 두 가지,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시키셨던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글자 수로 드리면 정답은 땡땡땡땡과 땡땡땡입니다. 네 글자 세 글자 땡땡땡땡과 땡땡땡. 정답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합창 찬양 두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할게요.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아 앞면에 매우 얇은 세라믹 도제를 사용하여 라미네이트를 부착해 심미성을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해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가 적합한 경우로 앞니의 색상이 변색되어 미백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 앞니 사이가 벌어진 경우, 치아의 모양이나 크기를 개선하고 싶은 경우, 치아 끝이 조금 깨지거나 마모된 경우, 자연스러운 미소를 원하는 경우,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의 장점으로 건강한 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와 유사한 색감과 투명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변색이 강하고 심미성이 우수합니다. 치아 모양과 배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에 주의할 점으로, 모든 경우에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치아 삭제가 전혀 필요 없는 치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심한 덧니, 교합 이상, 이갈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가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딱딱한 음식이나 얼음을 깨무는 습관은 라미네이트가 손상될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 치료 관리 요령으로는 하루 2에서 3회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을 사용합니다.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앞니로 무는 습관을 피합니다. 이갈이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트 가드를 착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습니다.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는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심미성을 높일 수 있는 치료입니다. 다만 치아 상태와 교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중요합니다.
1: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이봉구 김신석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해 드려야겠죠. 오늘 성경 퀴즈.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뜨거운 낮의 열기와 그리고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학생들에게 항상 동행시키셨던 것 두 가지를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자, 지난주의 정답은 만나와 외출하기였고 이번 주 오늘의 정답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한낮에 더위를 막기 위해 구름 기둥을 항상 함께 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한밤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섬세한 것까지도 신경 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정말 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들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도 한번 회개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정답 구름기둥과 불기둥 맞히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번 한 주도 은혜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먼저 스티븐 커티스 채프만의 홀리 홀리 홀리 그리고 색소폰 연주로 듣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합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이동형 김윤희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 익산에서 펼쳐지는 어제는 여수, 오늘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우리 어린

이들이 멋진 무대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십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가장 작고 미미한 존재를 뜻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새가 와서 그냥 집어 삼킬 수 있을 만큼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4미터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보면 새들이 찾아와 나뭇가지에 깃든다는 말씀은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상징합니다. 인도 아삼 지역의 마줄리 모래섬을 거대한 숲으로 일구어낸 자다브 파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 크기인 모래섬이 거대한 숲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심었던 한 그루의 나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출발일지라도 이것이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면서 불모지였던 모래섬이 많은 생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가루 서말은 약 22kg입니다.

담배에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22kg의 가루 속에 들어가는 누룩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루 속으로 들어간 누룩은 더 이상

0: 의 반대와 외면 속에서도 20년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스며들게 합니다. 그 결과 1807년 영국 국회는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 윌버포스에 의해서 대영제국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스며들면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보여준다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가 아닌 우리의 일상인 일터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완벽함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고 누룩의 변화처럼 드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한 주간도 겨자씨로 그리고 누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2026 나라사랑 축제 생중계.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는 2026 나라사랑 축제. 그 화려한 현장을 오늘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8월 15일,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극동방송은 매년 여름마다 광복절을 기념하며 나라사랑축제를 개최해 왔는데요. 전국 13개 지사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웅장한 음악과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나누고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자리입니다. 올해는 전남 여수와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여수시에 이어서 오늘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그 화려한 무대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도 중계 함께 하시며 기대감을 담은 마음, 또 가슴 벅찬 소감과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무대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해온 우리 700여 명의 어린 천사들을 향한 격려와 응원도 빠질 수 없겠죠. 여러분의 한 줄 응원 문자, 또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같이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라사랑 축제, 화려한 퍼포먼스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영상 중계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삶의 현장에

있어서 공연장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중계로도 그 광경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대감을 담은 문자 기다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현장을 전해드리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전북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대감과 또 소망을 담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어제 또 중계를 통해 함께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5319번님. 어제 유튜브 중계를 통해 본 나라사랑축제 여수에서 펼쳐진 공연 참 감동이었습니다. 선조들의 믿음으로 지킨 이 나라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그 여름 날씨에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익산에서 펼쳐지는 공연 또 보려고요. 영상 링크 받고 싶습니다.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도 중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메들리 찬양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축제 잠시 후에 그 현장 생중계해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대감 가득한 사연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6902번님, 나라사랑축제 어제 여수에 이어 오늘 익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퍼포먼스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한 번 더 기대합니다.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그 천사 같은 모습,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퍼포먼스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4833번님, 저는 진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제 딸이 22개월인데요. 나중에 어린이 합창단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창원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단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야, 벌써부터 10년 뒤에 단원 예약을 또 이렇게 결단하셨네요. 0686번님, 영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또 영상 중계 링크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 현장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현장에서 그 은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하기 어려우신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저희가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눈과 귀로 함께 그 현장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찬양의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2026 나사랑축제 현장 전해드리는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우리 민족의 오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복음의 발자취가 이어져온 뜻깊은 도시 전북 익산에서 오늘 열리는데요. 지금 현장에 참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익산 실내체육관 현장 연결해봅니다. 최다슬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슬입니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익산 실내체육관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익산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익산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린이 합창단과 회중들이 한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와 익산을 지나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희망의 철도가 평양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함께 펼쳐지며 보금통일의 염원을 선포합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어린이 치어단이 화려한 치어리딩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난타 소리에 이어 대한민국을 외치는 아이들의 힘찬 함성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든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사물놀이와 상모돌리기, 현대 댄스가 조화를 이룬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0: 네, 희망찬 무대를 선사해준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을 향해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대한민국과 또 복음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 단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슴 벅찬 희망이 느껴집니다. 머저나 통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축제 8.15 광복을 앞두고 올해는 문화와 복음의 도시 이곳 전북 익산에서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장찬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고 극동방송 또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1: 네,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지 8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민족의 아픔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0: 네, 굉장히 뜻깊은 해인 만큼 오늘은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가사를 그 누구보다 열망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정책을 총괄하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여기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주시면. 네, 여러분,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귀한 내빈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정호 익산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극동방송 재단 이사이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어제 이어서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박범인 전 금산 군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 네,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공연을 위해서 전북 지역교회가 온 힘을 모아주셨고요. 또 전북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강호연 장로님과 익산, 군산, 전주 운영위원회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13개 지사 운영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선교의 숨결이 서려 있는 익산에서 펼쳐지는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첫 번째 테마를 소개해 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깊이 있는 역사를 선사합니다. 찬란한 조선의 빛,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슬부채를 활용한 도라지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사천해전과 한산도 대첩, 영양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그 순간에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합니다.

0: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우리나라 전통 예술 작품을 보는 것만 같은 가슴 뭉클하고 또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민족은 이 앞서의 임진왜란과 같은 민족적 어려움을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민족은 그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1: 그 중에서 광복의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바로 광복절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그 감동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0: 일제의 숱한 억압 속에서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치고 헌신했던 수많은 영혼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위대한 함성 소리를 들어보시죠.
1: 이어서 세 번째 테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나라를 잃은 시절의 풍경이 무대에 펼쳐집니다. 빨래하는 아낙네,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 뒤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웁니다.

따뜻한 고향의 풍경을 노래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실향민과 독립운동가들의 그리움을 표현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한 고난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가가 더해지며 조선을 섬겼던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무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억압된 현실 속 이곳 익산에서는 1919년 4.4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만세운동을 역동적인 안무와 퍼포먼스로 그려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이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를 붙여 부르며 독립의지를 가졌던 독립군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둡고 길었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마침내 찾아온 광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자유를 되찾은 대한민국의 감격과 함께 우리 민족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승리의 무대입니다.

0: 네, 우리에게 독립의 감격을 일깨워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는 애국가 가사를 듣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네,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이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이 특별한 공연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카네기 홀과 또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이 공연을 선보였다면서요?
0: 네, 그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린이 선교사이자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외교 사절단이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합창단

0: 창단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극동방송의 자랑이 어린이 합창단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 광복의 자부심이 또 익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보내주시죠.
1: 네. 네, 특별히 1919년 익산 4.4 만세 운동은요, 학생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이 민족의 투쟁 의지를 드러냈던 대표적인 항일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이 가슴벅찬 감동을 이어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볼까요?
1: 네, 이어지는 무대는요,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네, 그리고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메들리 무대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아질 수가 없겠죠. 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곳 익산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1부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나는 사물장단과 전국 어린이 합창단 상모단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엽니다.

복복풍 의상과 백제 귀족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하고 익산시 마스코트 마룡이가 함께 올라 무대를 밝힙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 유산을 품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 도시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익산 창가가 신명나게 울려 퍼집니다.

0: 찬란한 문화와 전통의 도시 대한민국 선교의 맥이 살아 숨쉬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죠. 2026 나라사랑축제 그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서의 무대 정말 익산의 매력이 입체적으로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익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0: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1: 익산시의 슬로건이요?
0: 여러분 혹시 익산시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익산시의 슬로건이 바로 그레이트 익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무대가 익산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1: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익산시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익산발 기차를 타고 여수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을 사로잡는 노래와 다채로운 퍼포먼스, 화려한 댄스와 은혜 가득한 메시지까지 세대를 초월한 재미와 감동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번째 테마 이어갑니다. 빛나는 한국.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란한 익산에서 아름다운 여수까지 호남선을 따라 떠나는 흥겨운 음악여행. 익산 황등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남도의 들녘을 지나 마침내 여수역에 도착하는 여정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전개됩니다.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하며 찬양의 의미를 더 깊이 전하는 무대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 손양원 목사. 어린이들의 연기와 퍼포먼스로 그의 삶과 헌신의 여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선보입니다.

0: 네, 추억으로 시작해서 재미와 환희 그리고 감동과 결단으로 끝을 맺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순교 신앙을 대표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삶으로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방금 전 무대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고백이지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0: 네.
1: 이것이 단순 노래 가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0: 네,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극동방송이 설립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바라기는 이번 나라사랑 축제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그 거룩한 대열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역사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요. 그 폐허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 생생한 복음방송의 역사를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70년의 역사를 토바봅니다. 전쟁 중에 피어난 한떨기 꽃, 극동방송.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평범한 일상, 소년병이 된 학생들, 생이별한 가족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희망을 붙들었던 우리 민족의 신앙을 노래하는 무대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형상화한 아이들의 대열이 무대를 채웁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극동방송 70년 방송선교의 발자취와 복음의 열매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새기는

0: 창단 모든 단원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아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박수 치겠습니다.
1: 네. 이 700여 명의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 단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오늘 이 나라사랑축제가 다가올 부흥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한국교회와 극동방송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아끼지 마시고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가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종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가 열립니다.
0: 아, 네, 여러분. 아,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쳐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과 졸업 단원들, 그리고 방송가족,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그리고 전속기관 그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역대급, 초특급, 버라이어티하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10월 며칠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광복 81주년을 맞아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합창단원분들, 그리고 뒤에서 섬겨주신 지도교사와 자모님들께

0: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늘사랑교회 고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장찬희
0: 김하은이었습니다.
1: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역사하심이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해 북방을 향한 구원의 전파자가 되어 민족 복음화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극동방송과 이 거룩한 나라 사랑 축제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특별히 13개 지사 우리 600여 어린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과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유대한민국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0: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익산 현장에서 2026 나라사랑축제 실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소 나와주세요.
1: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익산 실내체육관의 뜨거운 현장에서 전해드린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7305번님께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참 감동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라디오를 통해 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감동과 은혜의 현장 함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청취 소감, 가슴 벅찬 이야기들 한 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감, 또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를 보며 여러분의 격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가슴벅찬 청취 소감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440번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네요. 저는 처음으로 나라사랑축제를 방송으로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극동방송과 항상 쭉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역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68번님, 어제 듣고 오늘도 듣는데 들을수록 감동 또 감동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참 대단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2134번님, 극동방송 24시간 듣고 있지만 나라사랑축제가 이렇게 대단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실황방송 영상을 보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상 보다 말고 친척과 지인 서른여 분께 정신없이 영상 빨리 보라고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무한 발전을 위해 기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찬양 선교사인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위에서도 여러분 많은 격려와 응원 또 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 여수 그리고 오늘 익산까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끝나서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쉬워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10월에 전국의 청취자들과 다 함께하는 기쁨의 큰 축제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큰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전파 선교사 또 운영위원 모든 분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북방 선교에 대한 소개를 담은 체험관과 다양한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체험 놀이존 푸드코트에서 마음껏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10시간 특별 생방송과 공개방송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펼쳐지고요. 또 뮤지컬 배우 차지연, 가수 세시봉의 다채로운 음악과 찬양 무대로 올려드리는 70주년 특별 음악회도 준비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이제 10월에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아주 큰 축제입니다. 이 축제 한마당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신청하고 준비하세요. 문자 샵 1069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힘찬 메들리 찬양을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어제와 오늘 생중계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또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너무 밝다며 또 흐뭇한 그런 마음을 담은 문자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책임 이인성, 현장아나운서 최다슬, 기술 이범용, 김영은,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김보령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10월 17일에 함께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도 여러분 그 축제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FEBC.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짐 콜린스는 성장하는 기업 혹은 실패하는 기업을 5년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을 출간한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본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거울을 본다는 것은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개선한다는 것이고요. 반면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창문을 본다는 것은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개선하면 성공의 길로 가게 되겠지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오직 용서와 사랑,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에 쓴 물이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이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쓴뿌리 같은 문제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가 던져질 때 달콤한 은혜로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쓴 마음을 단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밤동산의 문을 열어봅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어노인팅의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동산 지금은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찬양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귀한 은혜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들였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서 사라져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의 4리터씩 두 배로 양식을 거두어들였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무엇이든 구울 것이 있거든 오늘 굽고 삶을 것이 있거든 오늘 삶아라.

누워드리십시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거두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드리려고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섯째 날에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일곱째 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머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했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1오멜 곧 2리터들이 단지에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양식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챙겨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정착하여 살게 될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고대 도량형에 따르면 1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6장 함께했습니다. 낭독에는 이혜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밤하늘에 달과 별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넓은 세상 앞에 사람이란 참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앞에 조용히 서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며 김두은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캐리 언더우드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일이 요즘은 참 드뭅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거나 바쁘게 앞만 보고 걷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런데 시편을 쓴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을 가만히 올려다 보다가 문득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지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크신 분을 더 크게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시간을 뚫고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His Plan의 세이머들이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Magnificent,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Worthy is the Lamb, 그리고 Terry McAlmon의 I Sing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잘 풀린 날도 있었을 거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루하루를 크시아나님이 작은 나를 기억하시며 함께 지나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리원의 마음,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넥스트 버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대환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이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롬갓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것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 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평주연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오늘도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날개를 달고, 마르지 않는 샘 1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곡은 야베스의 기도죠. 그 찬양을 마르지 않는 샘이 불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르지 않는 샘에 처음 수록된 곡입니다.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또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또 마르지 않는 샘에서 처음 야베스의 기도를 발매를 했었죠. 그러니까 음반에 넣었었죠. 네. 그 마르지 않는 샘의 1집 앨범 중에서 날개를 달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영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죠. 여전히 폭염 문자와 물놀이 조심하라고 그런 문자도 오지만, 지난 한 주는 또 제가 있는 지역에는 바람도 제법 많이 불었어요. 마치 가을바람 같은 바람이 불기도 했고, 좀 더운 바람이 불기도 했고요. 정말 요새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날씨에도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변하지 않는 분위기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다만 우리가 좀 변할 뿐이죠.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데 말이죠.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할 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들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과 또 저와 이 더운 여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죠.

냉수한 그릇, 박갑수 목사님의 활동명이었죠. 냉수한 그릇의 푯대를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찬양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잘 알고 있는데, 냉수한 그릇이라는 작가로 얘기하면 필명이죠. 라는 이름으로 박갑수 목사님께서 활동을 하셨던 팀인데, 그 냉수한 그릇 희원 앨범 중에서 푯대를 향하여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내리의 믿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서머 스페셜은요,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계십니까? 뭐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 바쁜 여름에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휴가를 좀 뒤늦게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은 휴가도 이제 다녀오셨을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가 또 연휴네요. 그쵸? 그래요. 또 연휴 기간을 맞아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죠? 해외에서도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네,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또제 이야기보다는 찬양 들려드리는 게더 좋죠. 자, 옹기장이, 오랜만에 옹기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오 아름다워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 와. 그리고 한 곡도 이어서 듣죠. Continental Singers. 이 노래, 이 찬양도

옹기장이, 옛날에 옹기장이 선교단이었는데. 옹기장이의 주님의 손이. 그리고 이길승의 교회로와 한국 컨티넨탈 싱어스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만나봤습니다. 옹기장이도 마찬가지고, 컨티넨탈 싱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룹의 곡들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특성으로 정말 많이 불렀어요.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90년대에는 컨티넨탈 싱어즈하고 옹기장의 곡을 성가대나 청년 성가대나 청소년부 성가대에서 안 부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중창 같은 경우도 옹기장의 곡을 또 많이 불렀고요. 이길승님의 곡이 중간에 떡하니 있어갖고 조금 이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정말 다양한 찬양을 듣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이 어쿠스틱하고 지금은 약간 컨트리스러운 이런 음악의 편곡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길승의 교회로와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의 교회 학교는 어떠셨어요? 특별히 여름, 겨울, 이게 좀 뭐랄까 봄, 가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름하고 겨울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름은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또 겨울은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가을에는 문화계 밤 같은 게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억보다도 여름에 옛날에는 수양회라 그랬는데 자 너무 이렇게 오래된 티가 나나요? 여름에 수련회 내지는 수양회, 그 다음에 겨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고등부는 진짜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나는 교회 학교 시절이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름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름 수련회를 또 떠올리시면서 또이 여름밤을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또 좋은 추억들이 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은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만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남성 듀엣 위드라고 있었습니다. 뭐 남성 듀엣이 소리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어요. 그 CCM 찬양하시는 사역하시는 뭐 위드도 있었고 뭐 선물도 있었고. 뭐꽤 많아요. 주나목도 있고 소리엘도 있었고 노래하는 어부들 뭐 굉장히 뭐 듀엣으로 활동했던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위드의 곡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드의 찬양도 청소년 연합 캠프에서 이분들을 늘 초대를 해서 함께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가사와 편곡으로 곡을 또 발매를 하시기에 유명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우드의 오 놀라워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위드의 오 놀라워. 커멘시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들려드린 찬양은 구현모 데뷔 후에 주는 나의 봄이었습니다. 진짜 냉탕과 온탕,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썸머 스페셜에서만 좀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굳이 좀 포장을 하자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드의 김상훈 목사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제가 김상훈 목사님 벌써 2년 됐네요. 2년 전에 제 주님 품으로 가셨을 때 그때 한번 제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찬양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한 분은 오태근 목사님이신데요. 열심히 또 목회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편곡이나 가사가 재치 있죠. 데이비드 쿠 구현모 형제의 주는 나의 봄. 네, 역시 따뜻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썸머 스페셜에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찬양들, 옛날 찬양들을 좀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특히나 이그 CCM을 소개하는 시간인 토요일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아티스트도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 나가는 중간에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그 나의 여름의 수양에는 어땠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철로 역정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철로 역정. 그 코스마다 어떤 이렇게 신앙의 미션을 주고 뭐 요절도 외워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고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철로 역정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짧긴 하지만 뭐 나눔도 있고 뭐 이랬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천국으로 딱 입성하는 그런 코스에서는 정말 여름이니까 수박과

찐 감자 막 이런 먹을 것들을 과일들과 함께 쫙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그 학교 선배 형들 누님들하고 다 같이 선생님들하고 식탁이 교제를 했던 그런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물놀이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났네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아, 또 찬양 이어서 듣죠. 자, 이거는 과거 옛날 CCM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 주영훈님의 거기 있었다 이거 들려드릴 텐데 이 찬양이 함께하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주영훈의 거기 있었다 찬양이었습니다. 주영훈 씨의 목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조범진님하고 이철규 씨, 철규 형제 목소리까지 세 분이 함께 찬양한 곡이었습니다. 참 가슴 뭉클해지는 찬양이죠. 고백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동행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법칙이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를 말씀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말씀하시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예화를 통해서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봐야 하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이가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도 성경에 있죠.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금의 찬양의 노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늘 신실하게 계셨음을 우린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가득하고 그 실제하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많이 많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프티드 찬양 준비해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명식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승리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내일 주일 달빛 가스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광복절이자 8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빼앗겼던 이 땅에 빛을 되찾고 민족의 자유를 선포했던 역사적인 광복절입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족의 광복을 넘어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염려와 매임에서 건져내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0: 짙은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찬란한 광복의 빛을 주셨듯이 주님, 오늘 내 어두운 심령 위에도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결박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온 세상 향해 소망을 노래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네, 빛을 되찾은 날의 기도였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라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새벽 참된 자유이신 주님의 빛으로 깨끗하게 몰아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며 강한 손으로 그가 자기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과 계약을 맺고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떠돌던 그 나그네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다짐하였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살이로 압제함으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내가 들었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울타리에서 빼낼 것이며 나의 뻗은 팔과 큰 징벌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마침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지에서 건져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며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크게 낙심한 데다가 그들의 굴레가 너무 무거워서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라.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바로가 나같이 입이 무딘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아뢰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도록 그들에게 명하셨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씨족들이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씨족이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계보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레위는 137세를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며 고핫은 133세를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계보대로 레위의 씨족들이다.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며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집안의 씨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디엘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그를 위해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그 씨족별로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하고 명령하셨던 자들이 이 아론과 모세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 애굽 왕 바로에게 대언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다. 실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낱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라 하셨으나 모세는 여호와의 면전에 보십시오 나는 입이 무딘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고 아뢰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6장 3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의 터치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0: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언성이고요. 2005년도에 탈북해서 남한에는 2009년도에 입국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경기도 강명시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남 1녀로 태어났고요. 다섯 번째로 딸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딸 하나 태어났으니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귀하게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생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초를 들어가지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는 저녁밥을 제가 했고요. 엄마는 퇴근하면 일하러 가고 농사 짓는 게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체력이 받침되어 있잖아요. 힘도 엄청 셌습니다. 엄마 따라 밭에도 갔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를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쌀을 만들어야 되고 국수도 만들어야 되고 펑펑이 가루라고 속도성 가루도 해야 되고 제가 억척스러워가지고요. 엄마가 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엄마가 시킨 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했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너무 대견스러웠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집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진짜 사랑도 받고 크게 욕 먹은 적도 없이 자랐습니다. 저희도 한 3,000평 정도 개인 소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직업이 좀 좋으셨어요. 저희 아빠는 농장들에서 영양 물자를 배분해주는 이 농촌 물자 공급소 같은 데서 책임자로 일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고난이 행군 시기 전부터 농장들이 비경지 땅을 조금 임대 받아서 저희는 이미 농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행군 시기 사람들은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고요. 농사를 지으면 1년 먹을 식량은 해결합니다. 채소 한 가구당 옥수수 300kg 농사를 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옥수수 한 두 톤 정도 그리고 콩 한 100kg, 조, 기장 이런 작곡을 많이 심었고요. 가을이면 2톤 트럭에 가득 싣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사람들은 여름에는 굶고 힘들지만 가을에는 농사를 하면 집집마다 쌓아놓고 먹기 살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요?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을에 길목을 막아놓고 단속원들이 지켜서서 식량을 다 뺏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식량을 뺏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농사 지은 겁니까? 나라에서 종자를 줬냐, 비료를 줬냐,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눈이 올 때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속반이 철수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죽기 내기로 농사 짓고 지키는 것도 자기 몫이에요. 그러더니 또 어느 때가는 토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이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는 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순간 열심히 일하여 그런데 다 탈곡하고 말리고 곡간에 쌓아놓은 순간부터 또 군인들이 덕질 다닙니다.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하려고 곡간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있고 쌀독이 없어졌어요. 옥수수 쌀 큰 독에 북한 독도 크거든요. 한 독 재워놓고 국수가 있었는데 없어서 나가보니까 군인들이 그 무거운 쌀독을 혼자서 못 들고 갔을 거잖아요. 어떻게 들고는 나갔어요. 집집마다 평균 한 명씩은 다 탈북했고요. 저희 국경연선은 탈북자도 많았고요. 한두 명 있을 때는 감옥도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도 보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손을 못 대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중국과 밀거래도 하기 시작했고 인쇄매매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저희 오빠가 했던 일은 이산가족 찾기 이런 거 했거든요. 우리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만나는 하는데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거 있는 건 알았어요. 저희 오빠는 국군 포로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북한에서 몇십 년 전에 헤어졌잖아요. 어디서 사는 것도 몰라요. 북한에서 몇 살 때 어디서 살았고 엄마 이름이 뭐고 형제는 누구누구 있다. 이 정보가 있으면 남한에서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오빠가 그런 일을 하다가 포로를 넘긴 꼴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는 보위부에서 매를 맞고 마지막에 정말 죽게 되니까 얘네가 내놨어요. 가족들이 오빠를 살리려고 수혈을 했는데 북한은 수혈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피가 안 나오더래요. 거품만 생기고. 그래서 저희 오빠는 40살에 딸 둘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제가 그 일은 탈북한 일이었고요. 저는 북한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성경책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일주일에 한번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비서가 하는 말이 남조선에서 우리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국경으로 성경책을 들여보내고 있다.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왼밤을 내대면 오른밤을 내대라. 이런 것인데 종교는 아편이다. 성경책이 혹시 있으면 버지 말고 가져다 바쳐라. 이 정도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다시 아들을 북한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요. 3년 만에 아들을 데리러 간 이유는 제가 돈벌이 왔다고 했잖아요. 제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못 벌고 아들을 데리러 북한에 가는 도중에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용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제가 하룻밤 묵고 다음날에 국경 쪽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용길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람은 간절하면 신을 찾습니다. 그때 제가 두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내일에는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잡히지 않게 안전하게 해달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 제가 10년은 감옥 갈 각오를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탈북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요. 중국에서 1년 있은 사람은 3년, 3년 있은 사람은 9년을 감옥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안전하게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10일 만에 몰래 있다가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강에 들어섰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경 경비대인 줄 알고 멈췄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무였어요. 그리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게 국경에서 저희 집에 10분 거리인데 저는 옷도 갈아 못 입고 11월 달에 북한은 엄청 춥거든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제가 저희 아들 이름 부를까, 조카 이름 부를까 생각하다가 아들은 아빠가 데려간 것 같고 조카 이름을 불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 부르며 너 맞니? 하니까 맞대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는 6살 때 헤어진 아들이었는데 9살 때 제가 갔으니까 폭풍적으로 컸고 얼굴도 다르고 진짜 저는 몰라봤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엄마에게 엄마 나왔다고 하니까 듣지 못하시더라고요. 세번 말했어요. 엄마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희 엄마 아빠가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탈북을 해서 3년 동안에 무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다른 집 자식들은 잡혀서라도 오는데 우리 딸은 잡혀도 안 나오고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제가 오니 엄마 아빠는 저보고 자수하라고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저희 오빠도 내가 교회도 안 다녔고 한국행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생활고로 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중국에서 이미 살아봤잖아요. 북한에 가서 다시는 못 살죠. 그때 아들을 데리고 다시 10일 만에 재탑을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자기 전화기를 내보내고 번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랫 동네 안 가겠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아랫 동네라 하거든요.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 간다는 자체를 생각도 못 하고 한국 가면 정치범 수용소고 배신자가 아니고 반역자예요. 한국행은.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 가고 그냥 중국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동생이 자기 집에서 한 달만 놀고 가래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저는 동생이 살고 있는 훈촌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동생은 훈촌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동생은 이미 부부가 하나님 다 영접했고요. 저희 올케가 저한테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또 바로 자유이죠. 오늘 하루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과 불안, 타인과의 비교나 원망이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하다 라고 크게 선포하실 때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광복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내 삶에도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소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당당한 발걸음을 늘 제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원하고 소망이 넘치는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5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8.15 광복절이죠. 81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는 뜻깊은 날이죠. 하지만 이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등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참된 자유를 바로 알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진짜 광복을 알고 진짜 해방을 알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찬양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분단의 벽을 넘어 분단의 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믿음과 감사의 선포와 함께 출발합니다.

저까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다음에 올려드린 조금 전에 함께한 찬송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이었는데요.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8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오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더 진실된 자유를 이야기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해방이겠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8월 15일 광복절,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채워갈까요?

0: 서울 챔버 싱어즈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36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나라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양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송두리째 뺏기고 짓밟히고 억울할 당했을 때 그 암울함 속에서 자유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던 기쁨, 우리나라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런데 한국 국민은 오적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방이 될 때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방은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었지만 카이로 선언 있죠. Declaration of Cairo. 1943년 11월 27일 미국과 영국과 중국, 처칠, 루스벨트, 장개석 세 사람이 애굽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5일간 걸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 결과 발표한 이 선언에서는 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습니다. 또한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이기더라도 자국의 영토를 더 확장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남의 나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자유독립국가로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스담 선언에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기뻤던 그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엉갱 자치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36년간 일본에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 역사도 국기도 언어도 심지어는 이름 성씨마저 잃고 살아오던 한민족의 뜻밖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이라는 기쁨의 잔을 맞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밤 오늘날의 남북을 갈라놓는 38선을 그려놓았습니다.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38선이 국가분단 민족분열의 상처를 안겨준 지 통일의 소원은 여전히 새벽마다 제단마다 외치는 한국 성도의 울부짖음이 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0: 남산 위에 처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비바람 비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의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은 구름 없이 맑은 날은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1: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편단심,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복음 통일된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날을 그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남과 북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를 받으실 그날을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한 애국가와 놀이의 소원은 통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함께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자유와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죄수를 풀어주고.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북녘 땅에 임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사회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녘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곡의 찬송 연속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트로바의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와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호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은 오늘 참 자유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참 자유를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링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북한 공장과 노동자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값이 싸고 그 노동력이 싸고 오랜 시간을 일한다는 점까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1: 네.
0: 먼저 공개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더우인 그리고 샤오홍수 이 두 SNS에서 북한 공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좀 화제로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영상을 좀 보자면 북한 노동자들로 보이는 이제 사람들이 인조 속눈썹 그리고 가발, 뜨개질 가방 그리고 봉제 인형,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수제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는 자신이 북한 안에서 공장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문을 받을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홍보 방식인데요.
0: 네.
1: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에 숙련단 노동자가 많이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대량 주문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뒤에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일부 영상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쉴 틈 없이 일한다 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8시간만 일해도 힘듭니다.
0: 그렇죠.
1: 근데 16시간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건강이나 권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방향이 맞는 거와 싶긴 한데 이런 거를 좀 내걸었다라고 보는 거죠.
0: 사실 북한의 노동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특수성이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다가 16시간까지 일하는 것 또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네. 마땅히 비판받을 것 같은데
1: 네,
0: 흔히
1: 맞습니다.
0: 여기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1: 네.
0: 잡음을 일으켜서 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1: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시간 좀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뭘 만들고 주문하면은 뭔가 다 나올 수 있겠구나, 좀 빠르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인식의 부조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냐라고 해버리고 이게 내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인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영상이 촬영된 건가요?
1: 네, 여기 북한입니다. 나선 경제 무역지대에서 촬영이

0: 된 건데요. 여기서 라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을 경제 특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데 외국인도 많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선 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영토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중국과 러시아 사업가들의 출입 그리고 경제활동이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가들이 거기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료와 반제품을 들여온 뒤 북한 노동자들이 이를 가공을 해서요. 완성된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업가가 원료와 주문을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과 노동력이 생산을 맡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근데 이게 어쨌든 위치는 북한이고
0: 네.
1: 원료와 주문 제공이 중국의 사업가, 그러니까 자본 네. 자체가 중국인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이것도 파견 노동자, 외화벌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0: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간 해외 파견 노동자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죠.
1: 네.
0: 영상 속 노동자들은 북한 영토인 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사업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 운영이나 제품 생산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주문받은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 공장으로 이동하지만 라선에서는 중국 사업과 주문이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반대일 뿐 값싼 북한 노동력을 외국 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의 상당 부분을 북한 기관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1: 네.
0: 이른바 북한 내부형 파견 노동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 어떻게 지금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중국 사업가와 직접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협상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공장과 관리기관을 통해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약간의 강제노동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1: 근데 이게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곳에 배치되는 게 뭔가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닐 거고
0: 네.
1: 강제적으로 가는 건가요?
0: 이게 모든 것들을 이제 강제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임금이 내가 얼마 받고 얼마 동안 일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의 기업가나 중국의 공장이나 이런 데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좀 정해졌고 거기서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1: 네. 값싼이라고 하셨는데 그 값이 노동자에게 직접 손에 쥐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이게?
0: 그게 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드린 거 있지만 이거는 네. 기관과 기관의 어떤 계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이제 사인을 하지만 그 내가 얼마를 받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얼마를 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는 약간의 강제 노동이 또 섞여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다 어찌됐든 뭐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다 강제 노동 측면이 있긴 하지만
1: 네.
0: 나선 지역에서도 또 다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근데 이렇게 16시간을 직접 홍보할 수 있다는 그 시선과 인식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0: 그렇죠. 보통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은 노동 환경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중국 사업가가 북한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그리고 긴 노동시간을 공개적으로 선전했죠.
1: 아.
0: 그러니까 노동자의 희생 이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고 그 납품 속도를 높이는 수단이 북한의 노동자의 희생이다. 이런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우리 노동자는 싸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많은 주문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걱정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은 사업자에게는 홍보 문구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휴식 부족을 뜻합니다. 사람을 기술과 권리를 가진 노동자가 아니라 값싼 생

0: 생산 도구처럼 바라본 태도,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죠.
1: 근데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실시할 때 네. 해외에 나가서 웨어버리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0: 네.
1: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 개인 기관과 네. 함께 합작회사나 협력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뜨는 영상들, 이 내용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섬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애초에.
0: 애초에. 그러니까 섬유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값싼 노동력으로 통해서 제품이 생산돼서 북한 이외로 나와서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북한의 수입원이다. 북한 당국의 주요한 외화벌이 구조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사업가가 실제로 북한 안에서 합작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또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모든 제품이 똑같은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가발이나 인조 소년처럼 거래가 가능한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뜨개질 가방, 의류, 봉제 제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제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재 대상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결국 상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공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또한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북한 기관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함께 네.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참 중국의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0: 네.
1: 민간인이 자신 있게 위반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모양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어쨌든 북한 당국이 이 자체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요.
0: 네, 북한 당국에는 좀 외화라고 하는 쏠쏠한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하면 북한은 큰 설비나 새로운 기술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업가도 중국 노동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동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개인 몫이 얼마나 되냐. 그쵸.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가 북한 측에 생산비나 인건비를 지급해도 그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아.
0: 항상 70에서 80% 얘기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그거를 떼간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은 값싼 제품을 얻고 북한 당국 외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만 그만큼 돈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근데 이 영상이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나눌 정도로
0: 네.
1: 국제사회에 떠들썩했던 것 같고 외신들도 주목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도 분명히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대북제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오는 북한에게 절대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0: 네.
1: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북한 당국은 약간 정상 국가다.
1: 네.
0: 그리고 약간 이제 문명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좀 포함된 그런 영상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죠. 영상 촬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사업가도 마음대로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가지 않고 이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노동자의 얼굴이 뭐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러 그래서 드러났다면 영상을 삭제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 사업과 직접 대화한 것을 막거나 당국이 작업장의 숙소에 감시 인력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전망이지만 북한 당국이 이제 문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6시간을 했으면 아 16시간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 이거 영상 그냥 영상만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진정한 그 노동환경 개선이 아니라
1: 네.
0: 그냥 이 보여주는 것만 맞겠다 라고 하는 거라서 좀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영상의 핵심 자체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과 중국 사업가는 이렇게 노동자의 싼 임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휴식과 정당한 임금 또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이 내세우는 정상적인 체계가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크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믿음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지나치게 과장하신 것 같기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점령군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제는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율법도 잘 몰라요. 십일조도 안 냈어요. 주일도 잘 안 지켜요.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군인, 잔인한 사람적인 군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모시고 있는 율법이 있는 십일조를 바치는 안식일을 지키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근거만 있으면 그냥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음이라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조금 부르짖었다고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 지옥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고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절에 보니까 예 다섯 달란트 남긴 그 종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열 달란트를 너에게 주노라. 등등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 엄청나게 하세요.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요. 본문에도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님인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처음 만나는 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42절 한번 42절 예수님 처음 만나는 베드로를 향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거든요. 시몬 어부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꾀죄죄 어부 그렇잖아요. 꾀죄죄하고 촌띠가 흐르고 불안무식하고 바닷사람 그 시큼한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는 뜻은 아람어야 아람어. 그 헬라어로는

0: 페트로스. 그걸 우리는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칭찬하세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예수님처럼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자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두 달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칭찬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요. 그래서 칭찬을 보약이라고 해요. 보약. 예, 칭찬은 우리에게 활력소, 원기소. 칭찬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므로 이 무더운 여름에 에너지 넘치는 인생 되시라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좋은 행위를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그런 행동은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좋은 행위를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2도, 청진이 21도, 강계와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과 서울이 32도, 개성과 춘천, 포항, 대전, 광주가 31도, 부산과 목포,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함흥이 29도, 해산과 여수가 28도, 강릉이 27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가는 빗길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0: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찬양 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칭찬은, 사랑은, 섬김은 우리가 베풀 때 우리에게 다시금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복음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광복절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사랑을 나눌 때 다시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가운데 구하는 승리의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혜와 나이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의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역경과 고난을 체험하고 극복한 적이 있다. 2. 어려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3. 생각이 개방적인 사람이다. 4.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5.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한 사람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명철이 있다면 세상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보석과도 같은 경험이 될 텐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넘치는 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의 송과 욥기 28장은 말합니다. 광부들이 각가지 채광 기술을 고안해 지하 깊숙이 묻혀 있는 광물들을 잘 찾아내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을 순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장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요. 게다가 지혜는 사고팔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최고의 보석을 총동원해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데요. 최고의 금은보화, 그리고 희대의 장사슬로도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아예 매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데요. 지혜는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지혜로울 수 있지만 떠날 경우 어리석어지게 마련인데요. 지혜는 우리를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영구히 사유화할 수 없는데요. 지혜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 사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처럼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지혜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전도자이자 작가인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당신의 생각과 노력의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머지 시간 동안 그분은 마지막 자리에 계실 겁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른 아침, 새벽에 구했습니다. 예수님조차 해가 뜨기 한참 전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된 안내자로 모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올바른 과정에 있게 됨이 분명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힘과 보호하심,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될 겁니다. 마음, 정신, 영혼 안에 깃든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올라와서 우리의 걸음을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하고 근심이나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흐트릴 겁니다. 주님, 매일 아침 제 힘이 되어 온종일 저를 지켜주소서.

미국의 치즈왕 그래프드. 그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생겨 사업이 번창하게 됐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프드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그저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또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라고 말이지요. 네, 세상의 지식이나 돈은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억압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해방의 참 기쁨은 종살이나 식민지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참 해방의 맛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해방의 자유를 위해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묶임과 상처 속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출애굽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며 미래의 소망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나라가 없다면 나도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광복절 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아깝지 않은 희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안동지역에는 김용환이라는 유명한 노름꾼이 있었습니다. 안동지역의 명문가 후손이었던 김용환은 노름판에서 전 재산을 탕진해 명문가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놈이라는 뜻의 파라코라고 불렸습니다. 김용환은 노름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문이 닫힐 시간이 되면 노름판에 모든 돈을 걸고 승부를 했습니다. 돈을 따면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돈을 잃어도 준비한 사람들을 불러 강제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노름판에 돈을 쓸어 담았지만 김용환의 가세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용환이 다른 유흥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환이 죽고 나서 지금 가치로 200억 원에 해당하는 전 재산이 독립군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름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나라를 위해 쓰고도 평생을 파라코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지만 김용환은 조국이 빛을 봤으니 나는 억울하지 않다며 끝까지 세상에 이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헌신한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을 바탕으로 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도 전해질 수 있었고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주님의 은혜를 얻은 이 자유와 부흥을 빛과 진리가 필요한 어두운 곳에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진리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에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며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메스터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테너 장원상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8월 15일 광복절에 보내드린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EBC
1: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메리 제인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땅이 그 무엇이든 간에 그 땅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도록 하십시오 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메리 제인보다 자신의 삶의 땅 위에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세운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녀는 말을 듣지 않는 육체라는 환경에 속박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로 그 모든 속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세계에 이르렀고 마침내 성공을 해냈으니까요.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죠.
2: 덕은 씨, 따님을 얻으셨는데 심한 미숙아입니다. 몸무게가 겨우 1.98kg이에요.
3: 아이고, 뭐가 잘못됐나요, 선생님?
2: 아기가 질식사할 위험에 놓여 있는데 지나치게 확장된 흉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4: 아기 봤어요? 이름은 뭐라고 짓죠? 메리 제인이었대요?
3: 어, 좋은데?
4: 우리 아기가 죽다니 안 돼요.
3: 하나님께서 아기를 살려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금방 들어갈게. 여보, 의사들에게 아기 이름을 알려줘야 하거든. 오, 하나님, 우리 아기를 살려주신다면 제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0: 열흘 후에도 그 작은 아기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목적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1: 저는 메리 제인입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하는 또 다른 저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 실제 목소리는 말을 듣지 않는 몸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제 실제 목소리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면 이해하기가 힘드실지 모릅니다. 저는 1930년 여름에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크나큰 인내심을 요구하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4시간마다 제게 물약을 먹이셨답니다. 저는 너무 약해서 울지도 못했다고 해요. 저는 힘겹게 생존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흐르면서 부모님은 제가 언니와 같이 보통 아이들처럼 되지 못한다는 걸 아셨대요. 저는 3살의 나이에도 걷거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 의사가 메리제인을 시설에 보내고 그냥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 있죠? 다른 의사를 알아봐야겠어요. 우릴 도와줄 의사가 있을 거예요.
3: 여보, 지금 바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살려주셨으니까 꼭 도와주실 거예요.

0: 아버지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더욱 충실히 지키셨고 일요일에 하시던 소프트볼을 포기하신 대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제가 장애를 극복해내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의사들을 섭외했고 마침내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주치 의사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부인, 따님은 소위 경련성 마비라는 병을 갖고 있어요. 근육이 약해지고 경직되거나 반응이 둔감해지는 것이죠. 아이는 정상적 지능을 갖고 있지만 신체적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잘 표현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겁니다. 저희가 그 한계를 이겨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2: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다 할게요, 박사님.
1: 물리치료사가 부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가르쳐줄 겁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반드시 메리 제인과 함께 쉬지 않고 협력하셔야 합니다.
0: 오늘날 제 상태는 뇌성마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3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거죠. 매주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어머니께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는 하루 세 번씩 부엌 식탁에서 저의 재활치료를 해나갔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무 진전의 흔적도 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2: 아이가 움직였어요. 레오, 아이가 발을 움직였어요.
3: 정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메리 제인을 막을 건 이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여보?
2: 아이를 좀 봐요. 우리 말을 알아듣나 봐요. 미소를 짓고 있어요.
3: 멀지 않아. 출렁기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럴 거지, 메리 제인? 어?
2: 한 번에 한 발자국씩 가는 거야, 아가.
3: 메리 제인, 넌 할 수 있단다. 뛰어놀고 언니처럼 학교도 가게 될 거야. 그렇지?
0: 제가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그 후에는 기어가고 그 후에는 걷는 법을 배울 때에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넘어지면은 저 스스로 일어서야만 했지요. 언어치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촛불 끄는 법을 배워야 했고 이후에는 불을 꺼뜨리지 않고 숨을 내쉬는 법을 배웠지요. 이 훈련은 제게 호흡 조절에 대해 가르쳐 주었는데 이는 발성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다리를 절면서 걸었지만

0: 하지만은 다섯 살의 학교에 입학할 무렵엔 남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하는 능력이 호전되었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의 격려 덕분에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이 남과 다르거나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8살이 되도록 여전히 3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그래서 그해 크리스마스에 제가 2발 자전거를 요청하고 정말로 선물로 받게 되자 저는 무척 감동을 받아서 그 자전거에 몸을 기대어 반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의 집까지 걸어갔답니다. 봄철 내내 아버지는 제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 아, 그래? 옳지, 메리 제인. 오늘은 자전거 타기가 정말 좋은 날씨구나, 그렇지?
2: 네, 네, 아빠.
1: 아빠가 꽉 잡고 있을 테니까 페달을 밟으렴, 어? 어, 그래, 그거야. 잘했어. 어, 그래, 계속하렴. 계속 페달을 밟아, 어?
0: 갑자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에서 손을 떼시고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 저 스스로 한 블록 전체를 타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분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후 차츰차츰 줄넘기며 롤러스케이트, 아이스스케이트, 그리고 수영 등 모두 부모님의 헌신과 인내 덕분에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보통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웃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4학년 때 큰 적수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는 제 연약함을 견디지 못했던 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친구 엘씨와 저는 내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3: 너희들 무슨 일이니?
2: 선생님이 나 바보라고 느끼게 했어요.
3: 선생님이 너를 바보처럼 느끼게 했다고? 어떻게?
2: 내 그림 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 반에서 나만.
3: 얘야, 잠깐만. 엘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니? 너무 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4: 선생님이 나빴어요, 아줌마. 선생님이 메리 제인이 그린 그림을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 반 아이들에게 그 그림은 그저 낙서에 불과하다고 하셨어요.
3: 정말 너무하셨구나.
4: 반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3: 메리 제인 그랬구나. 자, 울지 말고 엄마가 당장 학교에 전화해서 알아볼게.

0: 여보, 나도 더 이상 그 학교에 우리 메리제인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그런 식으로 취급한 마당에 말이죠.
1: 블랙 박사님은 뭐라고 하셨어?
0: 박사님은 우리가 아이를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에 보내기를 바라세요.
1: 아이가 자기가 왜 그 학교에 가야 하는지 이해 못할 텐데.
0: 알아요. 하지만 블랙 박사님은 메리제인이 특수학교에 다니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립학교 교사들은 특수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요.
1: 아이가 정말 달가워하지 않을 거야.

0: 새로운 학교는 마음에 드니, 메리제인?
1: 나 그 학교 안 갈 거야, 엄마.
0: 왜? 뭐 때문에?
1: 그게 애들 전부 다 너무 괴상해요.
0: 괴상하다고? 메리제인, 블랙 박사님이 넌 그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하셨어.
1: 하지만 나 그 애들하고 다르잖아.
0: 애야, 엄마도 알아. 넌 장애아가 아니야. 하지만 넌 신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의 선생님들이 네 몸의 문제를 더 잘

0: 넓어주실 거야.
1: 나만 이래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나서요?
0: 일리야, 그건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기억하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1: 난그 학교생 아니야. 나그 애들하고 하루도 만.

0: 신체적 장애로 인해 약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머리가 흔들렸는데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였음에도 저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들과는 멀리 떨어져 지냈어요. 이웃에 사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들은 장애아가 하나도 없었고 저는 그 애들과 잘 어울려 놀았지요. 그런데 다음번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갔을 때 그 일은 제 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답니다.
1: 안녕하세요, 블랙 박사님. 간호사님이 박사님께서 저희를 보자고 하셨다던데요.
2: 네, 부인. 부인도 담당 치료사 선생님이 곧 결혼하신다는 소식 아시죠?
1: 네, 저희도 참 기뻤어요. 그 선생님이 참 그리울 거예요.
2: 메리 제인이 새로운 치료사님과 협력하는 일에 적응할 것 같지 않았어요.
3: 새 치료사 선생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도 잘 할 수 있어요.
2: 그래, 메리 제인. 넌 지금까지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
1: 지금은 아이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시기잖아요, 블랙 박사님. 우린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꼭 해주고 싶어요.
3: 내 치료받는 거 지겨워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엄마.
2: 그래. 그래, 잘 알았다. 저 덕은 부인. 부인이 댁에서 아이와 함께 충분히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메리 제인은 참 특별해요. 제 생각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제 평생에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단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8학년을 마칠 때 학교에서 가장 적응을 잘하는 학생으로 선발되었답니다. 우리 가족은 늘 교회에 다녔고 저는 학생부 활동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평생의 결정을 하게 됐죠. 가장 친한 친구인 엘씨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4: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3: 응, 중국으로 갈 거야.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어.
4: 그걸 어떻게 알아, 메리 제인?
3: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셨어.
4: 그럼 선교사가 돼서 뭘 할 거야?
3: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나를 말해 줄 거야.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 관해서도.
4: 메리 제인, 난 네가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오랜 세월 후에 제 친구 애씨가 그날 대화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가진 장애가 삶의 방해가 되도록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0: 하지만 운전 최종 시험에 저를 데려가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죠. 얼마나 신속하고 기민하셨는지요. 어느 날 밤 강한 눈보라 때문에 저희가 하는 청소년 뮤지컬이 취소가 되자 감독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변경사항을 전화로 알려주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날 총 53통의 전화를 걸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두 주간에 걸친 여름 성경학교 캠프에서 한 전도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분은 제게 선교사가 되는 삶의 목표를 갖도록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죠.
1: 네가 이렇게 신난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메리제인.
2: 전도사님이 캠프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꼭 노스트 웨스턴 성서 대학에 지원하라고. 그분 제게 입학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3: 그분은 그 학교 총장님이시잖니.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3: 우린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메리제인. 정말 용기를 주는 소식이구나.

0: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서대학에 다니면서 성경 말씀에 깊이 몰두하게 되고 다른 학우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면서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특별 모임이 있는 주간에 강사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휴식 시간 중에 그 강사님들 중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 존슨 선생님, 선생님의 메시지는 정말 도전이 되었어요. 선생님은 주님을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분이 바로 선생님 곁에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요.
2: 네, 학생. 주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1: 이제 잘 이해됐어요.
2: 학생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1: 네. 사실 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확신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봉사도 했고요. 그러다가 세 번이나 침례 받았어요. 그건 단지 제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2: 학생 이름이 뭔가요?
1: 메리 제인이요.
2: 네, 메리 제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죠.
1: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되게 있었는지도요.
0: 설교 말씀이 이어지면서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좋아요, 주님. 만일 제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속하기를 원하신다면 뭔가 특별한 일을 주십시오. 저기 계신 선생님께서 구원에 초청을 해주시도록 해주세요.
3: 저는 지금 우리가 평소 체풀을 하면서 했던 것과는 다른 일을 하라는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여긴 크리스천 대학이죠. 하지만 여기 혹시 누군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손 드신 것이 보이네요. 손을 든 여학생, 체풀이 끝난 후 내 연구실로 잠시 들러주시겠어요? 메리 제인,

0: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자신을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흔한 현상입니다. 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각자의 인격적인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학생은 믿음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다 알고 있죠?
1: 네.
0: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메리제인, 학생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어요?
1: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0: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게 그날 저는 기도를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시 저는 제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제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체육관 전체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선교대회를 갖고 있었는데 저는 중국 내륙에 관한 것을 다룬 한 부스에서 서성거렸지요.
2: 아직도 중국으로 갈 생각이 있는 거니, 메리 제인?
1: 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2: 그것은 매우 험한 선교지란다. 우리 형과 형수님도 몇 년 전에 순교당했어.
1: 네, 저도 잘 알아요.
2: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지하교회일 뿐이야. 계속 성장 중이지. 그것은 의료적인 어려움도 있고 네 신변에 대한 염려도 크단다.
1: 4학년이 돼서야 저는 그 교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직장 생활에 뛰어들기로 계획을 세웠지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만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침내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한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저는 자기 연민과 힘겹게 싸워나가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의 선보다는 오히려 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 모습 때문에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임을 비밀에 붙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상하게 보이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여자분은 제 안에 자기 기만을 한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3: 그러면 안 돼요, 메리 제인. 내 생각엔 자매가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 같군요.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힘과 연약함을 다 그분께 드림으로써 온전히 해야만 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메리 제인?
1: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두려워요.

0: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종일 근무하고 부가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독교 기관에서 책임을 감당하며 다른 도시들로 비행기로 이동하며 다니느라 제 삶은 늘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게 될 어떤 사람을 제 삶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1: 우리는 다음 주에 메리 제인의 특별한 간증의 결론을 듣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이 중대한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명수, 엄현정,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정훈석, 이상헌.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메리제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0: 이를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0: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월 15일 광복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광복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나 정치 모든 분야에서 우린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8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방을 향하여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이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모짜리가 되고 선교의 모짜리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외치며 빛을 되찾은 날이죠. 오늘이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찾고 자유를 얻었다. 광복이라는 뜻과 참 맞는 말이죠. 빛을 되찾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억압의 땅에서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자유하고 그래서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자유를 되찾아서 빛의 가운데 거하게 된 이 나라 대한민국 제81주년 광복절 8월 15일에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인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이 자유함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 가득 누리시는 그런 토요일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찬양만 들으면요 제 마음이 막 얽매이고 누르고 있던 그런 것들 가운데 해방을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찬양들 많이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셔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행복해지는 찬양들 많이 나눠주세요. 또 그 찬양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마음들을 선물해 주는지도 같이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7770님 문자 주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오늘 이 하루도라는 복음성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네요. 이 찬양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주어진 이 하루 여러분께도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료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 채팅창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함께 하실까요?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내 마음에도 자유해지는 해방케 되는 그런 찬양들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 나를 도와줄 이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빛이 탁 켜지는 것처럼 사방이 환해지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좀 있으시죠?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께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찬양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528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신청합니다. 하루하루가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참 매일이 달라요. 어제는 거뜬히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오늘은 또 사방이 가로막힌 것만 같은 때도 있고요. 또 내 힘으론 갈 수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맞이하셨어요? 어떤 하루 보내고 계세요? 오늘의 숨쉬는 순간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순간 걸음걸음이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6528님 또 많은 우리 듣고 계신 행복 가족분들 모두모두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할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8월 15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진 많은 선택들 앞에 나의 신앙이 조금 더 견고하게 하소서. 나의 선택이 때로 세상의 눈에 고지식해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눈에도 그들이 보이게 하소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시험을 온전히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파수 속에서 지금 극동방송을 선택하셨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다 닿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선물해 주신 빛으로 선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빛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 오늘 꼭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해주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루 속에서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메일과 주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북아프리카 해안의 작은 도시인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그 광경을 안쓰럽고 궁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군인의 명령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정통적 유대인인 그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친어머니처럼 챙겨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것입니다. 남편의 뒤를 이어 자신도 사역자를 섬기는 십자가, 교회를 섬기는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중에서 루포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초대 감독, 최초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성경 역사는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 그 일로 그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주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주님의 고난의 길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 초대교회에서 시몬보다 더 인정받고 존중받는 여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그 부모보다 더 뛰어나 초대교회의 역사에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일은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마음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여러분 오늘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사실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21절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보물이 있는가? 여러분들 보물이 있으시죠?

보물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여깁니까?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 보물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길은 좀과 동동에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길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여기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물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재산으로 여기는 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옷이 그 당시에는 재산이었습니다. 또 곡식과 식량 그리고 보석과 기금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옷은 좀이 먹는 거죠. 옛날에 보면 참 옷, 좀 약을, 그 옷을 좀 먹지 않도록 약을 많이 넣었던 기억이 나요. 둘째는 곡식과 식량은 뭐예요? 진화 벌레들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기금속은 어때요? 당시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식이 땅에 묻거나 자기 집안에 어딘가 숨겨놓았는데 도둑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쌓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여러분 누구나 죽음의 순간에 그때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뭐 붙들어 매고 뭐 그냥 철옹성 같이 해놔도 죽으면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양쪽을 내놓아라는 거예요. 그 수 없는 군종들이 그 황제가 지나가는 관을 볼 때 뭘 봐요? 나는 황제이지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걸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 줍니다. 필요하면 저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으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은 사라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탐욕적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그 존재보다 커야 됩니다. 재물이 나보다 크면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없어요. 재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내가 그 돈의 존재보다 그 존재가 내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한 부자에 대한 경고이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할 때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으면 포괄적이죠.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애지중지 여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인정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지나친 게 문제예요. 자녀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해야죠. 애지중지해야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병적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박적 집착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깨어진 상태. 균형이 깨어졌다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착과 탐닉 그 상태는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극심한, 눈을 떼는 순간 극심한 불안 정서에 시달리는 거죠. 그곳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강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점령을 당해버리면 희한하게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점령이 된 상태,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죠.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볼모 잡혀 있는 거예요. 팀 켈러로 유명한 목사님이 우상은 되게 좋아하는 것을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물질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최고의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없어지고 말 것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평생 쌓다가 가지 말라는 것. 여러분, 쌓는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뭡니까? 쌓는 게 자꾸 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쌓아보세요. 어디까지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땅에만 부활을 쌓고 샀다가 끝내지 말라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20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것은 좀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둑이 대단해도 하늘에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 쌓은 보화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뭘까요? 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 지배를 당하지만 않으면, 그죠? 선한 일을 위해서 자꾸 쓸 때 우리가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나눠주는 그 일이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형제를 도왔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을 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구워준 것이고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니까 갚아줄 수 있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 나누어주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유익한 겁니다.

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물질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면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과 일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의 모든 걸 베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과 일시적인 걸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삶은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즐기자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난 크리스천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 낯선 겁니다. 소망? 소망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데. 여러분, 극단적이긴 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을 보세요. 마약 환자들은 순간에 집중합니다.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약 환자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여러분? 오늘에만 모든 걸 거는 사람들. 내일이 없어.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늘에 베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약 환자들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투약을 하는 순간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효가 매우 짧아. 그런데 그 짜릿한 순간에 모든 걸 걸어버려요. 도박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것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이 화태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 일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투자와 투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실 수 있죠. 순간인가 영원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도요. 적당하면 뭐 좋은데 너무 많으면요. 마음이 거기 가요. 마음이 거기 가요.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또 모르는데 2억이 되고 막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고 막 몇천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거기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 힘들어요. 책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그런 사람 만나야 돼. 돈을 재테크하는 건 자꾸 하면요 재산 정식이 쉬운가요? 여러분, 하다 보면 뭐 책도 읽어다 되고요 막 시중에 가서 막 전문가들 말도 들어야 강의도 들어야 되고 뭐 유튜브도 들어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어야 돼요. 마음 안 뺏길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안 주신 게 축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내적 동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예요. 주식에 관련된 일에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했는데 결산이 뭐예요? 그들 말로는 똔똔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전문가예요, 전문가. 20년 동안 제로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괜찮은 편이래요. 보통은 날려버리잖아요. 안 날린 게 자기는 20년 동안 안 날린 게 그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은 어떻게 돼요? 20년 세월은.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은 그 세월은 날아간 건 어떻게 돼요? 누가 보상해줘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을 설쳤겠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점을 영혼에 둔 사람들이에요. 시선을 멀리 두어야 돼요. 항상 위험한 것은 너무 가까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초보자들은 가까이만 보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만 생각, 아다리 막 무조건 잡아먹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근시안이죠.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라는 사람들은 순간에 모든 걸 걸어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원을 놓치면 우리 안에 탐심은 세상의 미끼를 덥석 물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아간을 보세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즉사잖아요, 여러분. 순간에 눈이
모르

여러분 오늘 21절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갈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꼬리꼬리를 물고 있는 그곳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내 인생의 길이니란 거. 그게 벼랑 끝이든 여러분 그게 하늘을 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과 나라는 존재는 분리가 안 됩니다. 엉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쌓아올린 보물이 나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내 보물이 흔들리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없이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가진 어떤 보물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잠시 왔다 가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어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분은 비싼 그림을 샀어요. 새 집으로 이사가서 그려야겠다고 애지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집에 그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꽉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둑을 막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풀면 자선이 되잖아요. 그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에게 빼앗긴 것은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베풀 것인가 빼앗기며 살 것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베풀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을 뿐 실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사라져도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돈이 그렇잖아요. 돈. 돈이니까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내 주머니 있다가 다른 사람 주머니로 갔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놓으셨어요. 맡겨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죠. 아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보물은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미래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교수님은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것은 현재적으로도 유익하다. 미래적인 건 물론이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신용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면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죠.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얻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주님 우리를 초라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조지 몰러가 아주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고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몰러. 그러니 빌립보서 4장 19절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하나님이, 은행장이신 하나님이, 하늘 은행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사인만 들어가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청구하는 금액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바울의 생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이면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누구의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요 하늘에 크레딧이 쌓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색하거나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에게는 공급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엉뚱한 데 쏟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마음껏 주실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 뱅크의 크레딧을 쌓은 사람, 주시기만 하면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고 주실 만한 크레딧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주시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 못 차려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탐욕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고 또 심고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쏟아 붓는 대로 나누어주는 사람들, 막 선교하면 무조건 내가 놓는 사람들, 복음 전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그냥 진짜 돈 쓸 줄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22절 23절에 마음을 위해서 눈이 중요하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눈은 어떤 눈이죠? 성한 눈은 분산되지 않는 눈, 한 곳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게 좋은 눈이에요. 사시가 아니에요. 난시가 아니에요. 어떤 눈이죠? 여러분, 24절을 보면, 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Single focus, single minded.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시선이 한 곳에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초점, 한결같은 마음. 다 초점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통찰력이 생긴다. 그게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안목이란 뭐냐?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미술관에도 가면 진짜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볼 줄 몰라요. 전시에 가면은 이렇게 막 윽 이러면 이게 나도 그릴 것 같은데 윽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무슨 일이 납니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초점이 안 맞춰져요.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작인지 실제 작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값과 가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품 정리사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집을 정리하면 의외의 현장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너무도 인색하게 살았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던 분인데 거지같이 노숙자처럼 살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에게 돈이 그냥 꽁꽁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짐을 정리해 주는 정리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보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집들이 있는데 집 안에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버릴 걸 안 버리니까.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니까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나는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쓰레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칫하면 인생의 쓰레기 관리인이 됩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만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쌓아만 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화폐, 그 종이잖아요. 은행에 있으면 그냥 숫자고. 돈은 쓸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쌓아만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인생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인지 그게 보물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이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일평생 쓰레기만 쌓고 관리만 하다가 왔느냐?

0: 여러분, 쓰지 않고 쌓은 돈은 그냥 쓰레기와 같습니다. 귀하게 써야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누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천년 만년 있을 줄로 착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쫓고 있느냐, 무엇에 그토록 몰두하고 있느냐,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흔들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느냐, 무엇에 그렇게 노력하고 정열을 속고 있느냐.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란 뭘까요? 하늘이란 공간이기보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영적인 지혜와 모든 부요함이 들어있다는 것. 바로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 안에서 모든 보화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 없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시야는 점점 밝아지고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인가 땅인가,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천길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천상을 향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보물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맞게 기꺼이 사용함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부요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